중에서 템포짓이 없는 1악장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6월의 첫날 그리고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기 딱 좋은 오늘인데요. 정말 뭐 시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오늘 아침 뭐 하던 대로 루틴을 시작했는데 오, 일일이야. 월요일이야. 다행이다. 오늘부터 좀 지키는 루틴을 한 달 동안 또 해볼까? 좀 빼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느슨해진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아, 기분 좋은 월요일, 6월의 첫날 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눈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의 시작 힘차게 또는 감미롭게 이런 주제로 선곡된 음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8 쓰는 분의 신청곡 이번에 들을 텐데요. 전주 덕진공원에서 정원관리사로 2월부터 근무하셨대요. 노인 일자리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신다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마음도 젖어오는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비발디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를 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요? 4878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 보냅니다. 비발디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 리옹 작품 번호 425 1악장 알레그로와 2악장 라르고 함께합니다. 에마뉘엘레 부지의 만돌린 지오르다노 안토넬리가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쿠아 라티나의 연주입니다.

한숨 소리 같은 2악장 라르고 1악장 알레그로 안토니오 비발디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류용 작품 번호 425 가운데 두 개 악장을 들으셨습니다. 에마누엘레 부지의 만돌린 지오르다노 안토넬리가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쿠아 라티나의 연주였습니다. 0482 쓰는 분이 저 어제 전주 덕진공원 다녀왔어요 하셨어요. 아, 시원한 도서관에서 시간 보내다 왔다고 그 덕진공원에서 정원관리사로 일하시는 분의 신청곡 조금 전에 휘발드 만돌린 협주곡 잘 들었습니다. 3001 쓰는 분 57세 나이에 오늘부터 KBS 한국어 능력시험 공부 시작했습니다. 6월 21일 시험인데 3주 벼락치기 응원 부탁해요. 이야 그렇군요. 이제 딱 20일 남았네요. 진짜 파이팅 대단하십니다. 저도 마음 이게 도전해볼 마음이 감이 들지 않는

한번 해볼래 하신 분이 3260 쓰는 분이군요. 멋집니다. 0482-300-3260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56 쓰는 분인데요. 어제 아이가 수행평가 연습한다고 윌리엄 텔 서곡 틀어놓고 지휘하더라고요. 팔을 휘저는 게 웃겨서 곡 감상은 제대로 못했어요. 자, 이제 제대로 감상하시는 걸로 아이는 웃음을 담당했던 걸로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키노 로세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상상하면서 듣다 보니까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이 곡 수행평가 연습한다고 지휘하던 아이 덕분에 웃느라 감상은 제대로 못하고 오늘 제대로 들으시려고 청하신 1256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그만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이 마지막 부분 특히 지휘할 맛 나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심취해 있는 지휘에 심취해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8862 쓰는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사해서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 월요일 재택근무하면서 커피와 가정음악 듣는데 괜히 또 새롭네요. 새로운 동네에서 저희 새 식구의 출발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또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고 이사한 곳에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8862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듣다 깜짝 놀랐다는 9960 쓰는 분, 6월 첫날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책상 정리 중이었거든요. 책들, 필기도구, 또 여러가지 장식품 위치도 바꾸고 먼지 닦으며 6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요. 6월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임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제2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요.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9960 쓰는 분 신청곡은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낼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9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음악 그리고 6월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때문에 공연 문화는 갈수록 위축됐고 모차르트가 출연하는 예약 연주회도 계속해서 취소됐죠. 귀족들의 주머니도 굳게 다쳤고 작곡을 부탁하는 이가 없어 모차르트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는 빈 중심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요. 그마저도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태어나 처음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까지 보내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살아온 모차르트는 이런 궁색한 편지를 쓰게 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살림이 궁핍해질수록 음악은 풍성해졌습니다. 무대는 줄어들었어도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쏟아냈죠. 편지를 받고 두 말 없이 돈을 보내준 지인을 위해 작곡한 피아노 트리오 4번 쾌일 작품 번호 542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의 출발점이 된 교향곡 39번,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쾌일 545 등이 모두 한 달 사이에 완성된 곡들이었습니다. 삶은 어둡고 힘겨웠지만 음악은 밝고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모차르트에게 잔인한 동시에 찬란했던 이달, 1788년의 6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791년 6월 역시 모차르트에게는 무척 특별한 달로 기억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5개월 전인 그해 6월,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집과 바덴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온천 휴양지 바덴에는 만삭의 아내가 머물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마술페리를 작곡하느라 분주한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바덴으로 가서 아내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불현듯 떠오른 영감에 이끌려 성악곡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중세시대 라틴어 기도문을 가사로 한 이 곡의 제목 아베 베룸 코르푸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또 이 곡은 1783년 이후로 교향곡과 오페라에 주력하던 모차르트가 8년여 만에 작곡한 교회 음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를 오가는 생활이 무리였던 걸까. 여름이 지나며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그해 12월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예견이라도 한 듯 1791년 6월 17일에 완성된 음악 아베 베룸 코르푸스는 이런 가사로 마무리됩니다. 진실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몸이여,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당신을 통해 천국을 예비하게 하소서.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6월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퀘엘, 618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6월은 어떤 6월일까요? 모차르트에게 6월은 참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던 모차르트가 그 시기 6월 한 달 동안 만들어낸 음악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편집받고 두 말 없이 돈을 보내준 지인을 위해 작곡했던 피아노 트리오 4번 퀘엘 542 그리고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퀘엘 545 아, 이런 곡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졌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향곡 39번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그 가운데 두 곡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3중주 2장조 퀘엘 5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고요.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퀘엘 543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안단테 콘 모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쾰엘 543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모차르트 피아노 트리오 2장조 쾰엘 54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모차르트 아베 베룬 코르푸스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가셨다고 889 쓰는 분이 그의 음악이 지금까지 살아온

움직인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7097. 오늘은 7개월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던 아이와 원 가정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위탁 가정 역할을 해주셨군요. 많이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어디에 있든 아이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3590. 9시엔 딴 데 안 가고 여기 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실습 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가정음악을 들으시고 계시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3590-8895 그리고 7097 쓰는 분께 커피 나누겠습니다. 7667 쓰는 분께서 요즘은 기생초가 만발한 대전천 매일 새로운 꽃과의 만남으로 기대하는 하루하루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기생초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멀리서 보면 노란 꽃인데 크게 보면 해바라기 미니어처 같이 생겼다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꽃 기생초를 알게 해주신 7667 쓰는 분께 감사하고요.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음반 선물 안내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신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사랑의 꿈, 위안, 메피스토 와일드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곡 작품들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선우예건은 화려한 기교 넘어 리스트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예건이 들려주는 리스트의 목소리와 드라마가 담긴 이번 새 음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반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곡이 있었나? 처음으로 알게 된 곡이기도 하고 저의 원픽은 바로 8번 트랙곡 요제프 데사워의 데사워 리더 로쿵 썰 작품번호 485 유혹이라는 곡입니다. 요제프 데사워라는 지금은 잊힌 작곡가의 곡인데요. 이 가곡을 리스트가 편곡했습니다. 로쿵 유혹이라는 매혹이라는 단어만큼 상당히 매혹적인 가사 내용은 밤의 정원으로 듣는 이들을 유혹해서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인데 연주에서도 그런 밤의 정원, 자연의 속삭임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우예건의 새 음반 가운데서 함께하겠습니다.

요세프 테사워의 로쿵 솔 작품 번호 485 유혹 리스트 편곡의 곡을 선우의 권에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5분입니다.

아일랜드 미뉴 셀리 가든스였습니다. 스윙글 싱어스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스코틀랜드 미뉴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내 사랑은 불띠 붉은 장미 같아라. 이지의 음성이었습니다. 9373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담장에 피어난 장미꽃과 신가음 덕분에 10분 휴식 누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어요. 담장에 핀 장미 사진에 담게 되던데요. 휴대전화를 부르는 붉은 장미가 참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1949 쓰는 분, 저의 오프닝 멘트에 촉발되어 글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꾀가 나서 핑계대고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제가 마음에 거는 주문은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이다. 루틴이 핑계다. 오늘 새벽에도 루틴대로 함양상님을 맨발로 한 바퀴 뛰었습니다. 어떤 노인께서 대단하다 해주셔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7학년 노인입니다. 하셨는데 함양상님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이거 저한테 오늘 알려주셔서 참 저 오늘 기뻤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의 힘으로 조성한 숲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 통일신라 시대 진성여왕 때 그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이군요. 아, 제가 사진 봤는데 사계절이 다 너무나 아름다운 함양상님 언젠가 저도 한번 이 숲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주신 1949 쓰는 분 아니 걷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걸 여길 뛰셨다고요? 아유 여길 또 매일 뛰신다고요? 1949 쓰는 분께 차 한잔 건네겠습니다. 876 하나 쓰는 분은 아라뱃길 산책을 하신다고 우리 멍멍이 호봉이와 함께 아라뱃길 산책 다 좋은 곳에 소개해 주신 또 876 하나 쓰는 분께도 차 한잔 건네겠습니다. 5654 쓰는 분은 지하철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남편이 보낸 사연이 나와서 감회가 새롭다고. 아니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남편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 아침 출근길에 가정음악 들으며 남편의 사연을 듣게 되는 오늘의 아침. 무척 행복하다고 기분 좋은 6월 1일 시작입니다 하셨어요. 5654 쓰는 분, 부부가 함께 가정음악을 애청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5654 쓰는 분께도 차 한잔 보내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마리스 얀순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2005년 암스테르담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마리스 앤손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장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들으셨습니다. 함양상님 들으시고 반갑다고 0687 쓰는 분, 함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상님이 나와서 반가워 소식 전한다고. 지금 이 계절에 상님은 참 좋은 곳이니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 더울 땐 숲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7812 쓰는 분, 상님 숲 소개를 들으니 50년 전 저의 첫 발령지 고등학교가 생각납니다. 토요일 오후엔 학생들과 상님 숲 위 저수지에 가서 앉아있곤 했었어요. 참 순수했던 학생들 기억하셨습니다. 상님 숲을 걸을 때 그 호젓한 기분이 지금도 느껴진다고. 0687-7812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이라 새로운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360 오늘 수영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수영복 세트 새로 구입하고 잠시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쑥스러워 자꾸 움츠러드네요. 용기를 주세요 하셨는데 이미 수영장 안에서 운동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7360 쓰는 분 화이팅! 그리고 0141 쓰는 분인데요. 슬리퍼 신고 마당에서 화분 분갈이하고 호수로 물 쫙 뿌리고 싶어서 퇴직하고 얼마 안 돼 전원 생활한 지 1년 됐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봄에 새순 돋고 커가는 식물들의 경이로움을 SNS에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내내 벼르다 6월의 첫날 이제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기록의 즐거움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7360-0141 쓰는 분께도 응원과 함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작품 74 중에서 3악장 알라폴라카 에드와르드 브룬너의 클라리넷 올렉 케타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E 플랫 장조 작품 74 가운데 정신 번쩍 나는 사막장 알라 폴라카, 에드와르 브루너의 클라리넷, 올레 카이타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10시 34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김태현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밤 12명의 결선 진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콩쿠르 위촉곡인 팡만의 현대음악, 꽃 소식에 대한 네 편의 송각, 또 폴란드의 작곡가 루토스왑스키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했는데요. 기립박수를 받으며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첼로 부문의 경연이 펼쳐진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파블로 카잘스 탄생 15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우승은 이탈리아 출신의 에도레 파가노에게 돌아갔고요. 한국의 김태현에 이어서 미국의 캐나다 연주자 렐런드 코가 3위에 입상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의 김태현, 만 14세의 나이로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고 현재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루토프와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데 이어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내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 2만 유로를 받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입상자 순회 공연에 참가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죠. 2026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평창 대관령 음악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예술 감독을 맡은 첼리스트 양성원은 지난 5월 26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음악제 주제를 계승과 혁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옛 음악의 전통이 오늘날 예술의 토대가 돼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밝혔는데요.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개막 공연의 제목도 빛에서 불꽃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7월 23일 대관령 야외 공연장 뮤직텐트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 한스 그라프가 이끄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또 스트라빈스키 불새 1919년 버전을 통해서 바로크에서 20세기를 아우르는 음악들을 선보입니다. 개막 공연 이후에도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앵리코 파체, 첼리스트 크리스토프 쿠엥, 파벨 하스 콰르텟, 아벨 콰르텟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정규 음악회 외에도 가족 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대관령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새 음악 감독으로 영국 출신의 지휘자 다니엘 하딩이 선임됐습니다. 뉴욕 필로 자리를 옮긴 전임 지휘자 구스타브 두다멜에 이어 LA 필하모닉의 새로운 수장이 된 하딩. 1997년 미국 데뷔 무대에서 LA 필을 지휘하며 인연을 맺은 후 오케스트라와 꾸준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음악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다니엘 하딩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주빈 메타의 전통을 기반으로 에사 페카 살로넨과 두다멜이 완성한 오케스트라를 이어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자 도전이라며 단원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대를 품고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하딩. 내년 2027-28 시즌부터 LA 필하모닉을 맡아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2단조 작품 125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콘 모토 듣겠습니다. 이 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결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곡 중 하나가 바로 이 곡입니다.
12명 가운데 4명이 선택했다고 하죠. 오늘 사막장 안단테 콘모토,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2단조 작품 125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안단테 콘 모토, 첼리스트 장한나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김태현 첼리스트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7월 23일부터 펼쳐질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개막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한 곡이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작품 58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 루시의 피아노, 이르지 벨로 흘라베기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6월은 영어로 June이라고 하죠. 고대 로마에서 6월을 뜻하던 유니우스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시인 오비디우스는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여신 유노의 이름에서 왔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젊은이를 뜻하는 유니오레스에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 또 세 번째는 연결과 결속을 뜻하는 융크투스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긴데요. 시인은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정답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정도 젊음도 또 서로를 이어주는 화목함도 모두 6월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6월이 시작인 오늘, 올여름에는 젊고 싱그러운 마음과 좋은 인연들이 늘 곁에 함께 하기를 바라봅니다.

라벨의 소나티네 가운데 2악장 미뉴엣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선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수영님 제작진님 6월도 싱그러운 설렘 가득한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이동하면서 이어폰으로 함께 듣습니다. 적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최일웅님께서 수영님 벌써 6월이네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6월의 첫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와 시간 진짜 빠르죠. 이제 슬슬 휴가 이야기 방학 이야기 이런 사연들 콩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화제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 주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축제가 강원도 평창군에서 막을 올립니다. 그 소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제12회 개촌 클래식 축제가 개막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마을에서 사흘간 열릴 이 축제는 매해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클래식계의 인기 축제로 자리를 잡았지요. 금요일에 열릴 개막 공연에서는 개촌마을 숲을 배경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김현서, 그리고 KBS 음악실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 개촌초등학교와 개촌중학교 전교생으로 구성된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드리앙 페리숑이 이끄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디토 체인버 오케스트라, CMK 앙상블, 솔루스 브라스 퀸텟,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첼리스트 한재민, 플루티스트 이예린, 기타리스트 박규희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이 개촌마을을 찾아와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축제, 개촌 클래식 축제와 함께 초여름 강원도의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악축제죠. 평창대관령 음악제가 7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올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총 19번의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요.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어울림에 주목하는 무대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개막일에는 한스 그라프가 이끄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흐 관현악 무용곡 4번 중 서곡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또 스트라빈스키 불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악장 박지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악장 이지윤을 비롯한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주목받는 신예 음악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대거 열리고요. 피아니스트 김대진, 첼리스트 치츠미치 요시, 파벨 하스 콰르텟을 비롯한 거장들의 무대, 또 콘서트 오페라 버전으로 선보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수스 섬의 아리아드네도 주목할 만한 합니다. 첼리스트 양성원 음악감독이 이끄는 2026 평창대관령 음악제, 자세한 일정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름 휴가 일정 짜실 때 꼭 참고하세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데니구의 바이올린, 최연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가운데 공주들의 원무, 피에르 블레스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중에서 공주들의 원무,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퐁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데니구의 바이올린, 최연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권미류님께서 데니구 너무 좋아해요 적어주셨고요. 6722번 쓰시는 분께서는 수영님께 우리 집 수국꽃 피어 한창이에요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분홍색 수국 사진을 이제 가까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방금 들은 이 에스트렐리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태의 청순하고 아름다운 수국꽃이네요. 핑크빛 사진 감사합니다. 문영미님께서는 6월 기말고사 기간이라 많이 못 듣지만 이동 중에라도 들으니 더 행복하네요 적어주셨어요. 아, 휴가나 방학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죠. 지금 기말고사로 바쁜 학생들 계시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좋은 점수를 다 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김태규님께서 음악실 매거진 배경음악 제목이 궁금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4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가 저희 음악실 매거진 배경음악이고요. 저희 뭐 시그널이나 각 코너 배경음악 궁금하시면 KBS 음악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 메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고해 주세요.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이번엔 뜻깊은 10번째 생일을 맞이한 국내 대표 음악 단체들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에스메 콰르텟의 데뷔 10주년 기념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 하유나, 비올리스트 김지원, 첼리스트 허예은으로 구성된 에스메 콰르텟은 데뷔 2년 만인 2018년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후 유럽과 국내를 오가는 여러 무대를 통해 한국 신뢰악의 저력을 알려왔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음악가 최초로 프랑스 클래식 레이블 알파에서 베토벤, 브릿지, 진운숙의 작품들을 수록한 데뷔 음반을 발매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죠. 지금은 비올리스트 김지원을 대신해 드미트리 무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단 10주년 공연에서는 에스메 콰르텟의 활기차고 강렬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 드브르작의 아메리칸,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를 비롯한 현악 4중주의 정수를 담은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에스메 콰르텟의 또 한 번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국내 대표 고음악 전문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승록 악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시대 악기를 복원하고 초판 악보를 연구하며 옛 소리를 재현하는 정격 연주를 선보이고 있죠. 악기 주법, 악보 읽는 법을 비롯한 옛날 음악의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공부하며 국내 정격 연주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고음악 전문 합창단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함께 당대 악기로 바흐, 마테 순환곡 연주에 성공하는 뜻깊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지난 주말에는 바흐의 또 다른 대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의 음악까지 재현하는 악단이 되고자 한다라는 백승록 악장의 바람처럼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원전음악 전문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활약에 큰 기대를 보내봅니다. 창단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에스메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테 순환곡 가운데 39번째 곡, 아리아, 불쌍히 여기소서, 40번째 곡, 코랄, 제가 비록 당신 곁을 잠시 떠났다.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에스메 콰르텟의 연주였고 방금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순환 곡 가운데 39번째 곡 아리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40번째 곡 코랄 제가 비록 당신 곁을 잠시 떠났지만 카운터테너 정민호의 노래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콜레기움 무직굼 서울의 연주였습니다. 심정숙님께서 집에서 듣다가 오늘은 제주 김영 해변에서 듣습니다. 바다, 은모래, 바람 그리고 음악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음이러라. 부럽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런가 하면 7609번 쓰시는 분은 주말 동안 참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흔의 나이에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겠죠. 문자 주셨는데 아유, 일이 잘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청자이신 이병렬님, 최이룩님, 공숙경님 그 외 여러분께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예, 당밤 이상엽 아나운서 8주년 특집 듣고 좋으셨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저도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중앙에 이상엽 아나운서가 앉아 계시고 좌 이재후, 우 조대연 세 남성 3인방을 보며 저도 모르게 샵 9310번호를 누르고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정말 그날 사연들이 쇄도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또 보시고 제 문자도 읽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아 그날 뭐 구성도 토크도 선곡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역시 라디오는 심야 방송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아, 꼭 12시간 전인 낮 11시부터 12시까지 저는 꿋꿋하게 또 즐겁게 또 낮방송하고 있죠. KBS 음악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얼마 전 또 알려진 기분 좋은 우리 음악가들의 소식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또 한 명의 10대 스타 피아니스트가 등장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77회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콩쿨에서 우승했습니다. 1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해석과 선 굵은 음색으로 결선 무대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이는 손세혁은 이번 대회에서 3개 부문 특별상까지 함께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20살 첼리스트 김태연이 준우승을 차지했죠. 김태연은 2024년 루투스와프스키 국제 첼로 콩쿨에서 우승하며 일찍이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연주자입니다. 이번에도 결선에서 루투스와프스키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손세혁 피아니스트와 김태연 첼리스트가 앞으로 써내려갈 눈부신 음악 여정 함께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합니다. 마포 아트센터에서는 매해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를 선정해 다채로운 무대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주 음악가 제도 마포 M 아티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4년 진아 바카우어 콩쿨과 서울 국제음악 콩쿨을 석권한 피아니스트 선율이 선정됐습니다. 바로 그 첫 무대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립니다. 마포 M 아티스트로 나서는 첫 무대인 만큼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과 블랑크 즉흥곡을 함께 연주하는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리스트의 화려한 기교와 극적인 서사, 블랑크의 경쾌하고도 낭만적인 서정이 선율의 자유롭고 지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해 봅니다. 연주 준비했습니다. 알캉의 이솝우화, 피아니스트 선율의 연주입니다.

알캉의 이소부화, 선율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최병조님 맞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1195번 쓰시는 분께서 계이승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알캉 선율님의 연주도 좋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항상 새로운 숨겨진 감추어두었던 음악을 소개해 주시는 계이승 선생님 덕분에 또 토요일 KBS 음악실이 유독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고맙습니다. 김인호님께서 KBS 음악실도 8년 만에 딱 한 번 보라 하시면 아마 그 이상의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아까 내심 굉장히 부러워했던 목소리가 좀 들렸나 봅니다. 아, 저희는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당장 내일도 보라를 합니다. 네, 내일 화요일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하는 살롱드 피아노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음악과 문학을 두루 아우르는 피아니스트 김송현과의 6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씨앗에게는 어미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미가 돌보기도 한다지만 식물 씨앗은 튕겨져 나오는 즉시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죠. 그런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다 보니 다양한 형태와 생존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도 옷에 붙어 이동하는 독고마리 씨앗도 바로 이렇게 진화한 결과죠. 식물이 자라기엔 열악하다 싶은 환경에서도 싹트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씨앗부터 남다른데요. 습지에 사는 씨앗은 물에 뜰 수 있는 공기주머니를 지니거나 물속에서 썩지 않도록 단단한 껍질을 지닌 경우가 많고요. 사막의 씨앗들은 잠깐 내린 비 정도로는 싹이 트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싹을 틔었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 충분한 비가 내렸을 때만 씨앗이 열리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생존 기술이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잘 견뎌낼 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요.

6월의 첫날인 오늘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로 상쾌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씨앗들의 생존 기술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둥둥 떠서 살아남고 사막에서는 또 비가 충분하게 내려야 열리는 씨앗들. 그 작은 씨앗 안에 이런 생존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나만의 생존법은 뭐가 있을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인내심이 많고 또 누군가는 포기해야 하는 걸 빠르게 잘 포기하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기회를 잘 잡기도 하면서 살고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 귀 크게 열고 보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인데요. 유튜브로 벌써 에버그린님이 오늘 아주 핑크색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태희님도 지연씨 찐 핑크 요정입니다. 감사해요. 아무래도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에는 그 색깔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맨날 까만색만 입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강렬한 분홍색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거나 또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편하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유튜브 댓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숙경님. 씨앗들에게도 생존의 지혜가 있군요. 오프닝에서 자연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수라님도 오랜만이에요.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루드 작품 23의 5번을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알라 마르치아 행진곡풍으로 들으셨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프랄루드 작품 23의 5번이었고요.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한옥님께서 영화 탈주에서 구교환 씨가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이군요. 그 장면이 어찌나 매혹적인지 하시면서 연주되는 순간 얼음이 됐다가 곡이 끝나면서 땡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오, 그렇군요. 저 탈주를 못 봐서 얼마나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을까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미나님께서 독고마리 씨앗은 무서운 애들입니다. 풀밭에서 잘못 만나면 옷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독고마리 현상을 보고 벨크로라는 찍찍이 테이프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셨고요. 아, 생존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1606번 쓰시는 분도 저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게 제 비법입니다 하셨고 그리고 3145번 쓰시는 분은 1월에 입사하고 3개월 수습 후 아등바등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간호조무사로 이직했는데요. 저의 생존법은 선 긋지 않기, 늘 웃기입니다. 견뎌야 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아, 병원에서 근무하시니까 이렇게 항상 웃어주시면 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106번 쓰시는 분도 잘 듣고 계시다고요. 저의 생존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잠시 생각해 봤는데 잘 견디는 것? 결국 잘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잘 견뎌내는 좀 참을성을 늘려가는 게 저의 그 생존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고요. 연민님도 지현 씨 컨디션 어떠세요? 입안은 어떠세요? 하셨는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에 문자 보냈어요 하셨는데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저의 그 어떤 곡들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생생스의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 가운데 마에스토소 알레그로 부분 듣겠습니다. 티에리 에스카이히의 오르간 장 자크 칸터로우가 지휘하는 리에주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색상수의 교향곡 3번 시단조 작품 28번 오르간 가운데 마이스터소 알레그로 부분 들었습니다. 티에리 에스카이히의 오르간과 장자크 칸토로우가 지휘하는 리에주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였어요. 7609번 쓰시는 분이 주말 동안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또한 나아지겠지 하면서 다독이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마흔의 나이에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겠죠. 하셨는데 마흔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예전에는 뭐 부록이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참 한 20, 30대 보듯 아주 젊게만 느껴지는 나이라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울 속의 거울님은 보라로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붉은색 핑크, 붉은 꽃 핑크색이 잘 어울립니다. 하셨고 인호님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지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 그리고 6834번 쓰시는 분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생존법입니다 하셨고 오르간 연주 참 좋으셨다고 슬아님.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모차르트의 론도 C장조 쾌 373번인데요. 바이올린 연주 대신에 오늘은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와 다니엘 세펙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치 체인버 필하모니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보 연주로 들어도 참 좋죠. 모차르트의 론도 C장조 교회 373번이었습니다.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연주와 다니엘 세펙이 지휘하는 브라멘 도이치 체인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조일님께서 40이 많이 젊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연 씨도 연세가 있군요. 연세까지는 아니고 그 언저리입니다. 벚꽃나무님은 제가 얼마나 지연 씨를 기다렸는지요. 아무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그리고 5257번 주시는 분은 점심 식사 후에 힐링하면서 듣고 있지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인사하려고요. 꽃분홍색 블라우스 잘 어울립니다. 하셨고 아, 히레등님은 저랑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아, 히레등님이 그 고시 공부하면서 사연 주셨던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인내의 시간들로 지금 빛나는 나날들을 살고 계신 히레등님. 저도 보면서 기운을 얻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호보켄 15의 13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페리토소입니다. 하이든의 그 피아노 트리오 중에는 드물게 또 단조로 작곡된 작품인데요. 트리오 가스파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더였습니다. 트리오 가스파르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작년에 발표된 음반에 수록된 곡이네요. 트리오 가스파르는 현재 그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전곡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지영님이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하셨고, 아, 기분 좋아진다면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한 것,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 그리고 5257번 쓰시는 분도 기분 좋게 해주는 생크리라고 해주셨고, 성봉님께서는 70을 훨씬 넘어선 세월을 살아온 저는 꽤 오래전부터 캐세라세라를 모토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어려서는 그 말듯이 될 대로 되라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될 일은 된다라는 뜻이어서 될 수 있으면 걱정 없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될 대로 되라긴 한데 영어로는 그 whatever will be라고 해석하잖아요. 이루어질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일 중에서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 편히 살아가라라는 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계시다고요. 동민님께서는 저의 생존법은 인내가 허용하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고 미련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한계를 정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숙현님도 점심 준비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이번에는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가운데서 두 곡 듣겠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덴마크 극작가 루드비그 홀베르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곡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곡인 프랄루드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인 리고동 네덜란드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SPG의 로마의 분수 가운데 세 번째 곡인 한낮의 트레비 분수였습니다. 잠시 로마에 다녀왔네요.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프렐루드, 다섯 번째 곡인 리고동이었습니다. 현악기의 연주로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감상을 했다면 기타 연주는 좀 더 부드럽게 산들바람 같은 느낌이네요. 네덜란드 기타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4372번 쓰시는 분. 와, 생클 가족들은 다들 철학자인가요? 캐세라세라. 아, 무릎을 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 생각거리를 던져주셔서 좋았어요. 한 번씩 생클은 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는데요. 점심에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 지금처럼 애청해 주시고 이번 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은 문화예술 종합 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6월호입니다. 6월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조명하는데요.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첫 한국인 관악주자이자 국내 첫 팝 리사이트를 시도한 최나경. 그녀의 마지막 1% 차이를 만드는 연주자로서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랑을 이해해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 말하는 첼리스트 한재민의 인터뷰, 또 모녀 피아니스트 이경숙, 김규현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아르떼 매거진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을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드 볼링의 올란데즈, 아일랜드 여인을 최나경의 플룻과 휴성의 피아노, 샘 미네이의 더블 베이스, 나타니엘 스미스의 드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클로드 볼링의 아일랜드 여인이었습니다. 천하경의 플루트와 휴성의 피아노, 샘 비네이의 더블 베이스, 나타니엘 스미트의 드럼 연주였는데요. 이 곡 참 좋아한다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지니 엔피스님도 유명함을 넘어서 참 아름다운 곡이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템포가 느려서 더 여유가 느껴지는 연주였는데, 이 곡 제가 한번 방송에서 연주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 지금 시각 1시 1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미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에 쓰는 증명사진 말고 스냅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 사진이지만 스냅사진은 증명사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런데 스냅사진이라는 게 출연하기 훨씬 전에 인물들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던 화가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페이메르와 더불어 네덜란드 3대 거장으로 꼽히는 프란스 할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인물의 초상을 그렸던 렘브란트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렸던 페이메르의 이름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렘브란트와 같은 네덜란드에서 동시대엔 17세기에 활동하던 이름을 날렸던 이 프란스 할스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덜란드의 예술 중심지였던 하를렘에서 활동했던 프란스 할스는 가장 의뢰를 많이 받았던 초상화가였습니다. 당시 하를렘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살았는데요. 귀족들부터 상인 계층까지 모두가 초상화가 필요할 땐 프란스 할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인기 있는 화가였는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똘레도 미술관 명작전에는 프란스 할스의 풍경 속의 판 캄펜 가족 초상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명성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풍경 속의 판 캄펜 가족 초상은 판 캄펜 가문의 아홉 식구들을 담은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 속 식구들은 화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맞춰 입은 것처럼 두툼한 목장식이 달린 좀 불편한 옷을 입고는 있지만 전혀 경직돼 있지 않고 장난을 즐기는 모습이죠. 그림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건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뿐입니다. 그조차도 몸을 느긋하게 뒤로 기댄 채 팔꿈치로 쿠션을 짚고 있고요. 약간은 무표정해 보이는 그의 아내는 손을 뻗어 7살쯤 됐을 법한 아들의 턱을 간지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공격을 당한 아들은 간지럼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을 한쪽으로 꺾으며 웃고 있고요. 그의 누나로 보이는 소녀는 뒤에서 동생을 가볍게 안고 있죠. 또 다른 자매들은 엄마 아빠의 뒤쪽에서 눈짓을 주고받고 이 집안의 장남이지만 아직은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아들도 웃음소리가 나는 쪽을 보며 같이 웃고 있습니다. 순간을 포착한 스냅사진이라는 게 19세기에 출현했던 걸 생각하면 두세기 앞선 17세기에 이런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건 프란세스가 주로 사용했던 기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미리 스케치하지 않고 한두 번의 붓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알라 프리마 기법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할스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지 미소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꾸밈 없고 생생한 미소를 띤 인물들을 포착할 수 있었죠.

데뷔시의 녹턴 가운데 페트 축제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네덜란드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프란스 할스의 작품 풍경 속의 판 캄펜 가족 초상에 얽힌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승자님께서 이 화가 이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프란스 할스였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똘레도 미술관 명작전,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근처에 계시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들도 대단하지만 프란스 할스의 작품은 보자마자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생생한 작품들이거든요. 정연님께서 그 와중에 바닥에 앉아있는 제일 어린 아가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왠지 방치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살짝 기울어진 자세로 예쁜 미소를 날려주고 있네요 하시면서 찾아오셨나 봐요. 아, 제가 듣기로는 이 말씀하신 가장 어린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아가는 나중에 그려졌다고 해요. 화가가 달라서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후에 삽입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전 그림들은 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담겨, 의미, 그러니까 상징물들이 많잖아요. 이게 숫 염소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캄펜 가족의 그 아주 넉넉함, 여유로움을 표현한 거라고 하고요. 이 검은색 옷에 이렇게 좀 흰 컬러를 입고 있잖아요. 그 검은색 염료가 당시에 좀 비싸서 또 부유함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거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마리아 그레버의 Te quiero diste, 사랑한다고 말했지요. 전해드릴게요.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입니다.

샤를 트레네의 라멜 마다까지 들었습니다. 마리톤 토마스 올리만스의 노래와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마리아 그라베르의 Te quiero diste, 사랑한다 말했지요.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였습니다. 8974번 쓰시는 분이 매일 보건실에서 듣다가 한가로운 낮에 출장 가려고 차에서 들으니까 여행 가는 것 같아서 설레네요. 선곡도 딱이었습니다 하셨고 혜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너무 새로운 것 같아. 다른

노래로 착각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떠난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죠.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나의 인형 같은 그대요. 라고 아주 달콤하게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아, 똘레도 미술관 가보셨다고 콩 게시판에. 근데 고야에 가려서 이 작품은 못 본 것 같네요 하셨어요. 또 승우님도 라멜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격정적인 연주로 빠져 들어보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고요.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차세대 거장을 꿈꾸는 베아트리치아 라나의 연주,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베아트리체 라나의 피아노,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는데요. 오늘 슈만의 이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은 평소 다른 또 연주랑은 비교했을 때 좀 투명하고 맑고 뭔가 더 서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광우님은 피아노 협주곡은 어떤 곡을 들어도 벅차다고요. 음악의 맛을 선율로 안겨주니까 그게 매력입니다 하셨고요. 소영님 또 인숙님도 들어오셨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베토벤의 7중주 E플랫 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입니다. 원래는 클라리넷, 바이올린, 바순, 첼로, 더블 베이스만 이렇게 조합되는 7중주인데요. 현악 5중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 아르테 안티카 프라하의 연주입니다.

바도바나 칠중주 이플라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프로 아르테 안티카 프라하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혁수님이 오늘 사운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 클래식 FM의 생방송은 기용씨가 담당하고 있어요. 엔지니어 박기용씨가 신경 써서 저희의 음성과 또 음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하이리히 노이만의 슈베르트의 젠주스트 발저 그리움의 왈츠에 의한 주제와 변주곡입니다. 디이터 클리커의 클라리넷과 소니아 푸른바워의 기타 연주입니다.

하이리시 노이만의 슈베르트의 그리움의 왈츠에 의한 주제와 편주곡이었습니다. 디트 클리커의 클라리넷과 소니아 프룸바워의 기타 연주로 들었고요. 오늘 끝곡은 제롬 컨의 You Couldn't Be Cuter, 당신은 더 귀여울 수 없어요. 저희가 일요일에 재즈 전해드리니까 평일에도 재즈 많이 듣고 싶다 하셨는데 재즈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와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플랫 장조 작품번호 19 마리스 얀손스가 주연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번은 대곡입니다. 좀처럼 듣기 힘들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조, 오이겐 요쿠미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라 드레스덴의 1978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우수. 이 다니엘 벤 피에르는 바로크 시대 이전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버지널리스트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또 색다른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스파르 루루의 건반악기 소나타, 건반악기 모음곡이죠. 디단토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언중 명언만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입니다. 브루크너 하면 뭐 4번, 그리고 9번, 7번 주로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다 좋습니다. 소홀히 되고 있는 교향곡들에서 느끼는 감동이 올 때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쇼, 오이겐 요코미 주연한 슈타츠카 베라드레센의 1978년 레코딩입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은 현대물에 잘 어울리고요. 불끈어 같은 경우에는 SF나 사극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화음악가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조 오이겐 요쿠미 주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긴 곡 나갈 때 진행자는 뭐하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간단합니다. 리얼타임으로 청취 여러분과 함께 음악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벨라 바르톡의 6개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 헨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벨라 바르톡의 6개의 루마니아 민속 중곡,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한 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좀처럼 무대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5번, 3번만이 자주 연주되고 있죠. 하지만 또 베토벤 디스크 고그라피에서 작품 목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1번이 2번이고 2번이 1번이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 감상하실 2번이 베토벤의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 됩니다. 대협주곡이 아니라 단순히 협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확실히 이 곡은 규모나 관현악 편성 면에서 협주곡 1번보다 작습니다. 관현악은 팀파니와 클라리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금관악기로는 음색이 부드러운 호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장대하고 화려하면서도 또 색채적이라기보다는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또 협주곡 1번 C장조보다 훨씬 모차르트적인 그런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토벤 특유의 투쟁적인 면이나 대조적인 성격, 또 격렬함, 전개 기술은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1악장 첫머리와 같은 부분은 모차르트적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베토벤적이죠. 발전부의 교향곡적인 전개 그리고 긴장도 베토벤만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편지에서 이 곡은 내 작품 가운데 가장 좋은 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 말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주곡 2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루돌프 부크빈더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주연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실황 레코딩이었는데요. 박수 소리를 아주 절묘하게 커트했습니다. 루드비크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루돌프 부크빈더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주재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베토벤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은 모차르트의 곡으로 갑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판타지아 C단조 QL475, 릴리 크라우스의 피아노 연주 1967년 레코딩입니다.

한없이 영롱합니다. 모차르트의 명인이죠. 릴리 크라우스의 피아노 연주 1967년 레코딩으로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판타지자 3단조 괴를 47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인주 명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554년 네덜란드 플랑드르에서 태어난 화가 폴 브릴은 12달 풍경 연작을 남겼습니다. 괴테는 이 연작을 두고 하늘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그림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 6월은 푸른 목초지와 짙어지는 숲, 맑고 밝은 하늘 아래에서 방목하는 가축을 돌보고 강둑과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초여름의 일상. 그것이 브릴이 그려낸 1500년대 6월의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브릴이 화폭에 담아서 남긴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초기 6월의 풍경이 일과 휴식이 적당히 어우러진 모습이었다면 지금 브릴식 6월의 풍경화에는 물이 가득 찬 논에 건물과 하늘이 비치는 장면, 출퇴근 시간 이후 한산해진 도로 옆의 초록이 무성한 숲과 산책로, 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느 6월의 풍경화 속에 있든 일과 휴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초여름의 풍경,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상상해 봅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스웨덴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19세기 작곡가 아돌프 프레데릭 린드블라디의 엔 좀머탁, 여름날이었어요. 이 린드블라드는 200곡이 넘는 스웨덴 리트를 작곡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아, 스웨덴의 여름날은 우리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스웨덴 아티스트의 연주를 함께했어요.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그들의 음반 A Summer's Day, 여름날, 이 낭만주의 시대의 스웨덴 가곡집 수록곡이었습니다. 초여름을 열어가는 6월의 첫날, 우리 노날가주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에 계셨을까요? 또 계신지 지금. 어떤 배경이든 간에 일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일상이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6월의 풍경화를 한번 채색해 나가보자고요. 최병조님, 6월이가 왔어요. 신준식님, 오늘은 일찍 출석 체크합니다. 부산은 오늘 많이 더워요. 서울도 더운데 뭐 부산은 말해 못하겠어요. 그죠? 이 더위에 김은경님은 걸으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광수님,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늘 그래도 듣고 계신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조울수님, 6월 무리에 같은 온도로 맞서지 말 것,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셀 것, 오지 않은 걱정을 미리 끌어안지 말 것, 흘러갈 것을 자연스레 놓아줄 것. 아, 6월의 첫날 참 마음에 되새기기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4년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시죠. 아, 5월 30일이 또 4주년이었으니까 또 앞으로의 4년. 제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름의 노래 들어보시죠. 첫 곡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대바흐의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조멀리트, 여름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여름이란 계절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신의 섭리를 찬양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톤 클라우스 마르텐스, 루츠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이 고전주의 시대 작품이었어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An Eine Erlscharf, 에울스의 하프에 붙여서 작품 번호 19의 5호였습니다. 메리 케이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누군가 담쟁이 덩굴이 쳐진 오래된 테라스에서 이 에올 하프를 연주하고 바람의 꽃향기가, 이 장미꽃향기가 실려오는 가운데 예전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정말 아주 낭만적인 모습이 그려지네요. 먼저는 이 바로크와 고전주 시대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바흐의 아들 카를 필립 엠마뉴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름의 노래, 바리톤 클라우스 메르텐스가 불렀고요. 루트코 레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The Water is Wide, 스코틀랜드 민요, 그리고 셰난도 미국 민요 메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강물이라는 공통적인 정서로 엮인 접속곡 민요네요. River Songs.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 데이브 크루신의 피아노, 리 리트나우어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르네 플레밍의 음성도, 데이브 그리신의 피아노도, 리 린나우에드 기타도 정말 제목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미녀 The Water is Wide와 미국 미녀 샤넌도우의 접속곡 River Songs 함께 했습니다. 서정우님, 일과 풍경, 업무와 노날, 그 가운데 어느 지점, 업무에서 노날로 이동,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4시쯤부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조금 이른 퇴근을 하시는 또 노날 가족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방송이 더 반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인혁님, 저도 항상 공부하며 듣습니다. 오래오래 부탁드려요. 첫 인사 주시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은짐님, 앱으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노날에 인사드립니다. 종로에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조용히 출석 체크하고 잘 듣겠습니다. 이윤영님. 그리고 윤선희님, 아, 일상으로 복귀하셨군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정확히 어디서 그러면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신청곡을 들으셨을까요? 유럽 근처 가신 걸로 아는데 프랑스에서 들었으면 정말 제 기억이었겠습니다. 아, 베를린에서 들으셨군요. 노날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드셨다고. 고맙습니다. 6월의 첫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 다음 노래로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로고 들으시고요.

Un nuovo giorno, 새로운 날. 내게도 새날이 찾아왔다고 희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사랑의 감정까지 노래하는 파페라 곡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부첼리의 2004년 앨범 안드레아 수록곡이었어요. 그의 시원한 가창력이 이 더운 날 좀 더위를 잊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너무 껴맞추는 건가요? 6월의 첫날 듣기 딱 좋은 곡이었네요. 전상수님, 저요. 저는 5시에 퇴근해서 노날이 더욱 특별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박다비님, 4시에 근무 중 듣는 노날은 하루 중 행복한 시간입니다. 약간 스릴도 넘치지 않나요? 조용히 지금 이어폰 끼고 몰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박다비님? 김희수님, 전 중간에 쉬는 시간에 논을 듣고 있어요. 프리랜서라서요. 그리고 379호 쓰시는 분, 예, 꼭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 논할 가족이십니다. 제가 논을 듣는 날은 공부하는 날, 낚시하는 날. 오늘은 낚시하는 날이시래요. 제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화이팅이라고. 대어를 낚으시길요. 자,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오페라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자제 중에서 스포사 손 디스프레자다. 나는 멸시받는 아내라오. 티무르 황제의 약혼녀 이레네 공주의 아리아입니다. 튀르키예의 술탄 바자제의 딸 아스테리아에게, 그러니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 정혼자를 알고는 탄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신실했으나 모욕당했으니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나의 마음이며 내 남편, 내 사랑, 유일한 희망이라오.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페르디난도 베르토니 18,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 시기긴 한데 들어보니 완전 뭐 바로크 시대 오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탄크레디 중에서 주인공 탄크레디의 아리아였습니다. 아디오 아디오 오 미에이 소스피리 안녕 나의 한숨이여 카운트 테너 막스 에마뉴엘 첸체크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역시 그렇죠. 바자제 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레네 공주가 부르는 나는 멸시받는 아내라워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가 불렀고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19, 20세기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 없이 하나의 모음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표현이죠. 보칼리제. 한데 여기에 이탈리아어로 가사를 붙여서 파페라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일 볼로 비행 난 날아가리 두 테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마르첼로 알바레스와 살바도레 리치트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에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비행.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와 살바토레 리치트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여름날에 어울리는 독일 미녀입니다.

1500년대 후반 16세기 말 독일에서 유래한 초여름을 그려낸 민요풍의 계절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즐거운 여름날을 노래하는 자연 찬가로 1598년에 출판된 류트용 타블라투어 악보집에 실려 전해지는 많은 기쁨이 찾아오네인데요. 지금은 독일 전통 민요로 분류돼서 합창과 동요 편곡으로 널리 불리고 있죠. 하지만 가사를 쓴 이가 분명한 작가가 있는 독일어 시에 붙여진 노래입니다. 가사를 쓴 이는 1567년 태어난 르네상스 후기 독일의 작곡가이자 시인 크리스토프 데만티우스. 시는 그가 28살이던 1595년에 지은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1595년 르네상스 후기 한 초여름날의 풍경을 담은 시에 1598년에 나온 류트 타블라투어 책에 전해지는 민요풍 선율이 붙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여름 숲의 나이팅게일이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즐거운 여름철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숲에서는 이제 다시 기쁨에 넘쳐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쉼없이 노래하는 이는 아름답고 우아한 나이팅게일. 그 연약하고 작은 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위해 나이팅게일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다른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치면 나이팅게일은 그제야 날개를 떨쳐올리며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새롭고도 곱고 섬세한 선율을 이어갑니다.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멜로디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쁨에 겨워 뛰어오르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숲속의 모든 새들, 크든 작든 그 누구도 나이팅게일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명예는 오직 나이팅게일만의 것입니다. 1500년대 후반, 르네상스 후기와 1600년대 초반, 바로 그 초기 유럽에서 나이팅게일은 단순히 밤에 노래하는 새를 넘어서 시인과 연애, 예술적 영감과 연결된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겨울엔 아프리카에서 지내다가 봄이 오면 번식지인 유럽으로 돌아와 짝짓기를 하고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특히 열심히 노래하는 새가 나이팅게일이죠.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여름과 나이팅게일은 함께 찾아오는 기쁨 그 자체의 존재로 여겨졌고 바로 이런 그 시대의 공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래 독일 민요로 알려진 많은 기쁨을 가져오네. 필 프로이든 및 지히 브링엣입니다.

영국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부른 많은 기쁨이 찾아오네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In einem kühlen Grunde, 시원한 골짜기에. 베르니 게로데 방송 청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차가운 냉정 못에 붕어 잡으러 갈까? 자귀나무 그늘에 낚싯대 들이우고 앉아 멍한 생각하러 갈까? 해걸음 내리는 무뚝에 서서 멍하니, 그저 멍하니 저 먼 곳이나 한참 바라보다가 올까? 유홍준 시인의 6월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시에서처럼 어딘가 한가로운 곳, 한가로운 시간을 잠시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바쁜 월요일인데 이 계절은 우리를 어딘가로 자꾸 불러내려고 합니다. 시인은 가고 싶은 연못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시인이 그곳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싶은 곳, 저 먼 곳은 어디일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멍하니 먼 곳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 먼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현필 작곡 땅꼬미, 신박서클의 연주, 오늘 FM 풍류말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연필 작곡 땅거미 신박서클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유홍준 시인의 6월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멍하니 그저 멍하니 저 먼 곳이나 한참 바라보다가 올까 이렇게 노래하는 시였죠. 오늘 한 주 시작 월요일 그리고 6월의 첫날 해거름이 내리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 곳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최성무 작곡 저 하늘 너머에 이어드립니다. 김기희의 생황과 고윤진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먼저 최성무 작곡 저 하늘 너머에 김계희의 생황과 고윤진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박정화 작곡 머나먼 곳의 바람 들으셨습니다. 가민의 태평소 이주인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네요.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외적이 창궐하고 국내 역적이 여기에 결탁하여 성현의 도를 이 땅에서 모조리 없애려고 한다. 무릇 사방에서 일어난 우리 의병은 국가를 위해 복수하고 설욕하는 것을 반드시 가장 큰 의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구한말 의병장 이소웅 선생이 쓴 경문입니다. 이소웅 선생은 1896년 의미 의병이 일어났을 때 춘천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이죠. 춘천에서 처음 의병이 일어났을 때는 전지 관료와 제야 유생을 비롯해 아전, 구식군인, 포수, 보부상, 농민, 상인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지도자가 없었는데요. 의병을 처음 주도했던 인사들이 당시 명망 높았던 이소웅 선생을 추대해 의병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이소웅 선생은 여러 지역에 경문을 보내서 백성들의 참여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 의병은 서울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지만

오늘 천년의 향기 임동창 작사 작곡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수연과 더블 앙상블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용실 작곡 출강 준비했습니다. 금유라케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김용실 작곡 출강, 금유라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개성원 작곡 태초에, 한중훈의 대금과 소금, 김원산의 피리와 태평소, 정순현의 해금과 문양숙의 20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개성원 작곡 태초에 들으셨습니다. 한충훈의 대금과 소금, 김원선의 피리와 태평소, 정순연의 해금과 문양숙의 22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화 우리 집은 촬영을 미루고 미루다 여름에 찍게 된 경우였다. 이제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여름이야말로 진짜 아이들을 위한 계절이라는 것을. 아이들이야말로 여름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즐길 줄 알았다. 땀이 나든 말든 가벼운 옷차림을 날개 삼아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다. 푹푹 찌는 날이면 거침없이 물가로 달려가 흠뻑 젖도록 노는 패기가 있었고, 비가 오는 꿉꿉한 날이면 기꺼이 상념에 젖어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여름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윤가은 감독의 산문집 호호호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여름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여름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이 더우면 어디서든 옷이 흠뻑 젖도록 물장난을 칠 수 있었고, 땀이 나면 나는 대로 즐거웠으니까요. 어른이 된 후에는 그런 기억을 잊고 지내게 되는데, 윤가은 감독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찍으면서 여름과 아이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에겐 행운이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처럼 여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여름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잊고 있던 좋은 기억들은 하나씩 떠올려보고 싶네요. 그렇게 올해 여름은 마음만이라도 가끔 아이가 돼서 더 밝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밸리 작곡 회전 목마 해피밸리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또 보리밭은 미움이 서로 없는 사랑의 고을이라 바람도 미소하며 부는 것일까. 오늘 6월의 첫날 김남주 시인의 6월의 시 중에서 한 부분 끝으로 전해드렸어요. 6월은 보리가 익어가는 때죠. 그 보리밭은 미움이 없는 사랑의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6월의 세상이 이 시인이 노래한 그 보리밭 같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뉴욕 필하모닉에는 공연이 끝난 뒤 후원자와 연주자들이 만나 샴페인을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앙코르 리셉션, 뮤지션 밍글 리셉션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한때는 이 만남을 10분간의 미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10분간의 미소라는 이름에 담긴 이 느낌이 참 다정하죠. 우리의 매일은 하나의 공연과도 같고 시간으로 치자면 저녁 6시는 그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 리셉션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닮았죠. 6월의 첫날, 샴페인 같은 근사한 준비물은 없어도 서로의 하루를 근사하게 물들일 10분간의 미소는 있는 그런 저녁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부드러운 보사노바였습니다. 브라질의 가수 세우스 폰세카의 노래였는데요. 그의 기타 연주와 함께 우소리 수지 않고 앙코르의 미소라는 곡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제목에서 앙코르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지명이죠. 이어드린 곡은 스마일이었어요. 찰리 채플린의 곡이죠. 자신의 영화 모던 타임스를 위해 작곡한 곡. 이 곡을 오늘은 그레고리 포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환 씨,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기상 씨, 오늘이 탱고의 날인가요? 자리 배치가 달라졌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카메라가 좀 정면 카메라를 오랜만에 써서 좀 달라 보이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탱고의 시간들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콩과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예고 화면이 바뀌어서 새 음이 맞나 싶은 분들 계셨을 텐데요. 고상지 씨의 얼굴이 보이는 그 화면이 고상지 씨의 얼굴과 반도네온이 보이는 그 화면이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의 화면이 맞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탱고 특집과 함께하는 주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탱고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6월 4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다른 곳에서 쉽게 듣지 못할 진한 탱고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주 탱고의 세계로 탐험할 준비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죠. 베보 발데스의 연주 전해드리죠. 쿠바의 호세 화이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베보 발데스가 편곡하고 연주하는 곡 라베이아 쿠바나, 아름다운 쿠바 여인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치코아리타 OST에서 릴리였어요. 베보 발데스의 피아노 그리고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노래였습니다. 라틴 재즈와 플라멩코가 만났죠.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라베야 쿠바나 아름다운 쿠바 여인이라는 곡이죠. 이 곡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베보 발데스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6월 1일은 30년 지기 친구 지연이의 생일입니다.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던 20살 청춘이 생각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고 그리운 시절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를 건네주시면 친구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랑하는 내 친구 지연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라고 축하사연 띄워주셨네요. 네, 지연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진관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20년째 애청하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로망이었던 이탈리아를 보름째 여행 중입니다.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는 토스카나 발도르치아 평원, 눈 덮인 돌로미티의 산군들을 정복하고 밀라노를 거쳐 지금은 아름다운 해변 마을 포르토피노와 칭쿠에테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세훈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신청한다고 하신 곡, 네, 포르토피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노래를 정하셨어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Love in Portofino. I found my love in Portofino라고 시작하는 곡이죠. 포르토피노는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와의 국경 사이를 두고 프랑스 쪽은 프렌치 리비에라, 이탈리아 쪽은 이탈리안 리비에라라고 하죠. 그 이탈리안 리비에라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작은 포구 마을이죠.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 포르토피노. 안드레아 부첼리의 그곳 공연 영상을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 노래도 불렀죠. 안드레아 부첼리의 노래로 Love in Portofino 전해드리죠.

이탈리아 간소네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주의 10명의 테너 가수들로 구성된 팀이죠. The Ten Tenors의 노래였는데요. 트랙 제목이 이탈리안 메들리였습니다. 세 곡을 메들리로 불렀는데요. 레온 까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나폴리 미뇨 산타루치아, 세 번째는 도메니코 모드뇨의 히트곡 볼라레, 넬블루 디핀토 디블루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간소네였죠. 프레드 부스칼리오네의 원곡도 이탈리아와 영어를 섞어서 불렀는데요. 오늘은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11명의 테너 가수가 부른 노래였었네요. 네, 이번에는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리용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카스 해리스의 류트, 그리고 엘리사 시테리오가 지휘하는 캐나다의 고음악 연주 단체입니다.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디장조 리용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루카스 해리스의 류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엘리자 치테리오가 이끄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673번 쓰시는 분, 탱고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학생이던 20여 년 전 클래식 FM에서 처음 들었던 피아솔라의 탱고의 역사 가운데 나이트클럽 1960이 저의 첫 탱고였답니다. 녹음도 했던 때라 다시 듣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탱고 특집을 엄청 기다리고 계셨던 분 같네요. 5673번 쓰시는 분, 네,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0: 비록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장르 특집은 월드뮤직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 음악에 흠뻑 빠져볼 이 시간에 우리를 탱고 탐구 생활로 이끌어주실 두 분의 음악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글쎄 스튜디오 밖에서는 조금 시끌시끌했었는데 너무 조용하신데요 지금. 네. 아 글쎄요. 음악으로서의 탱고든 아니면 춤으로서의 탱고든 우리나라의 탱고를 사랑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탱고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음악으로 탱고가 알려지기 좀 전부터 네. 춤추시는 분들이 정말 인구가 많았어요. 특히 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밀롱가라고 해서 춤을 추는 곳을 밀롱가라고 하거든요. 탱고를. 그게 굉장히 많고 그랬고 오히려 음악은 그 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아, 유행이라기보다 인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느끼기에는 정말 요즘 탱고를 원하는 공연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 압도적으로 이제 피아졸라의 곡을 많이들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곡 해달라고 했을 때 피아졸라가 확실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피아졸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진 탱고 음악 작곡가들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많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탱고는 뭐 자주 전해드리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개국 특집 방송에 피아솔라 특집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탱고의 기원이나 또 장르 음악으로서의 탱고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 뭐 알아야 할 것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특집 제목이 탱고 파라보스라고 정해주셨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그 제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스페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께도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자 표현인데요. 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접하고 있는 그 강을 리오 델라 플라타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강 유역에서 또 쓰는 약간의 그 사투리 같은 본인들만 쓰는 단어도 있고 그들이 쓰는 어떤 독특한 악센트라든지 네네.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신을 지칭할 때 쓰는 v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통 그 스페인어에서는 tú라고 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이라고 하면은 para ti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을 이 vos라는 단어로 써서 이번 그 탱고 특집이니만큼 이런 그 유역에서 탱고가 발생한 그 유역에서 쓰는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0: 아주 딱 맞는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좀 뻔하긴 하지만 역시 탱고라는 장르의 탄생부터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탱고는 여러 환경이 뒤섞인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최초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탱고의 시작,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탱고의 발상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 네, 그 아르헨티나와 그 우루과이의 이제 그 가이를 가운데를 흐르는 네. 라플라타라는 강이 있습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도 너무 이제 국토가 넓어서 거기 전체가 다 탱고가 연주됐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주변으로 탱고라는 것이 이제 그 항구의 근처에서 이제 발전하게 돼서 그 라플라타 강 근처에 이제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쪽에서 이제 탱고가 시작이 되면서 그 항구로 이민자들, 노동자들 이렇게 그리고 뭐 유럽의 음악이랑 아프리카의 그런
2: 네, 노예들의 후손이나 그리고 그 유역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섞여서 그 항구 지역에 그 지도에 보시면은 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만처럼 생겼거든요.
0: 바다로 들어가는.
2: 맞습니다. 예, 대서양에서 들어오는 어떤 만처럼 생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이렇게 네,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0: 단순하지 않군요.
2: 맞습니다.
0: 네. 이 그 탱고의 글쎄 시작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루과이 사람들은 우루과이가 탱고의 원조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탱고의 원조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2: 네, 안 그래도 뭐 이런 탱고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고 서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부터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시피 사실은 이 강이 낳은 자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강 유역에 걸쳐서 분포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두 나라 간의 논쟁은 항상 있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면 그 아르헨티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음악을 발전을 시키면서 조금 세계로 나아갈 때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진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르헨티나의 유산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루과이 분들은 좀 속상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탱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탱고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 탱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우리가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곡으로 저희가 함께 선곡을 했는데요.
0: 네.
1: 그 라쿰파르시타라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고입니다.
0: 탱고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코디언 할 때 이 곡 많이 연주하시고 좋아하셨는데요. 이 작곡가가 우루과이 분이시고 케라도 마토스 로드리게스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곡을 쓰실 때는 그냥 막 탱고로 썼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학생들 축제 때 이 뜻이 가장 행렬이거든요. 이 퍼레이드 곡으로 썼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그 탱고 피아니스트 거장 로베르토 피르포라는 분에게 그 편곡을 맡기게 되었고 그분이 편곡을 하면서 이게 좀 보완되고 이러면서 이 세계를 휘어잡을 그런 탱고로 발전된 계기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탱고의 명곡이 그렇게 탄생을 했군요. 그러면 그 곡을 좀 들어볼까요?
2: 네. 이번에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라쿰파르시타라고 하는 곡은 정말 거의 존재하는 모든 그 전통에서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탱고 악단들이 자기들이 편곡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 그 편곡이 존재하는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특히나 그 짜임새 있는 편곡과 그 요소들이 좀 적재적소에 들어있어서 듣는 좀 맛이 있는 그런 악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엑토르 바렐라라는 그 분의 오르케스트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엑토르 바렐라 이스 오르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라쿰파르시타 들어보시죠.

0: 탱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을 라 꿈파르시타, 행렬, 작은 행렬이라는 의미의 곡이죠. 우루과이의 작곡가 헤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이 곡, 오늘 수많은 연주 중에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가 엑토르 바렐라와 그의 오르케스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이번 목요일 라이브에서도 연주해 주실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준비?
1: 네, 이렇게 멋지게는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선곡을 정말 3일 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이 곡은 아람 씨가 선곡을 해주신 건데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버전인데 보통 라 꿈파르시타가 아닌 버전이었네요.
0: 네. 네네. 네, 아주 멋진 버전으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두 분 다 너무 수줍어하시네요.
2: 죄송합니다.
1: 이제 슬슬
2: 네, 좀 네, 몸을 몸이 풀어보겠습니다.
1: 풀렸습니다. 네네.
0: 그리고 이민지 씨, 음악과 동시에 터지는 두 분의 웃음이 너무 귀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들께는 뭐 아스토르피아 솔라나 카를로스 가르델은 친숙한 편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탱고 음악의 전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탱고의 클래식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만든 작곡가들, 어떤 음악가가 있는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아, 정말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히트곡들을 만든 작곡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일단은 이름만 조금 이렇게 훑어보자면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라고 하는 작곡가도 있고요. 안셀모 아이에타, 엔리케 델피노, 훌리오 데 카로, 프란시스코 데 카로, 비센테 그레코, 아구스틴 바르디, 카를로스 가르델 뭐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곡들이 있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탱고의 클래식 중에 두 분이 들려주고 싶은 곡을 고른다면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1: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딱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을 원곡으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0: 여러분 다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그 알파치노 춤출 때 나온 노래로 이제 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뽀로우나 까베사라는 곡이 사실은 원래 노래곡이고요. 그 작곡가가 바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분이시고 작곡가이자 영화 배우이자 가수이자 그리고 기타도 굉장히 잘 치시고 그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슈퍼 월드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여인의 향기 뽀로나 까베사가 아닌 가르델의 원곡을 꼭 여기서 틀고 싶었습니다.
1: 네, 이 가르델의 이 원곡 역시 그때 당시에 영화에 삽입된 곡이었는데요. 아, 그 땅고 바라고 하는 바라고 하는 그 1935년도 작품에 이 노래를 부르는 카를로스 가르델이 직접 등장해서 이 노래에 관한 그 스토리도 중간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더 들려주셔야죠.
1: 아, 네.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사실 그 아르헨티나에 그 탱고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 아, 탱고의 날.
1: 그게 이제 12월 11일인데요. 네네. 왜 12월 11일이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를로스 가르델이 출생한 날이 12월 11일이고 아, 네.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훌리오 데카로라고 하는 분도 정말 같은 날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네. 연도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두 그 탱고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 스타이자 선생님들을 또 기리는 의미에서 이 탱고라는 장르의 날을 정할 때 12월 11일로 정했는데요. 네. 그럴 만큼 정말 탱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훌리오 데 카로라고 하는 분이고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네. 그리고 지휘자이자 작곡가 였던 그런 분의 섹스테토 디 피코라고 하는 그 육중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작곡하신 말라혼타라고 하는 곡을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육중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 제목의 의미는 어떻게 되죠?
1: 아, 제목의 의미는 이 말라혼타라고 하는 게 약간 조금의 의역을 하면 나쁜 녀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그룹, 약간 나쁜 그룹. 이런 뜻인데요. 아, 그런 약간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곡 안에서 막 웃음소리도 나오고 약간의 그 효과음도 나오고 조금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2: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0: 네. 방금 아람 씨가 설명한 훌리오 데카로의 동생입니다. 아. 프란시스코 데카로라고 해서 피아니스트인데요. 플로레스 네그라스 발음이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지금 좀 민망한데 김아람 씨가 너무 외국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지금 굉장히 작아지는데 어쩔 수 없죠. 네, 플로레스 네그라스라는 곡인데요. 네. 방금 김아람 씨가 말라혼타 설명하면서 본인이 직접 막 이랬거든요. 네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탱고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편곡이 굉장히 그 뮤지션의 개성이고 너무 중요한 세계인데요. 네네. 제가 선곡한 프란시스 데카로의 플로레스 네그라스는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것이 아니라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프란시스코 데카로가 형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반도네온 솔로용으로 편곡한 곡으로 정말 탱고 연주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2: 네. 그러면 이 세 곡을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뭐 탱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노래 뽀로나 까베사. 물론 뭐 본인이 작곡하고 부른 곡이고요. 뽀로나 까베사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간발의 차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곡은 훌리오 데 카로의 곡 말라훈타 나쁜 녀석들. 이 곡은 작곡자 자신이 직접 연주합니다. 훌리오 데 카로 이수 섹스테토 디피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프란시스코 데 카로, 훌리오 데 카로의 형인 프란시스코 데 카로의 곡 플로레스 네그라스. 검은 꽃, 검은색 꽃이라는 의미죠. 네,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편곡 연주입니다. 이렇게 세 곡 이어드리죠.

0: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코 데카로의 플로레스 네그라스, 검은 꽃, 검은색 꽃이라는 곡을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편곡과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말라훈타라는 곡, 나쁜 녀석들, 훌리오 데카로, 프란시스코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훌리오 데카로와 그의 육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이 노래한 Por una cabeza, 간발의 차이로 였고요. 이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 훌리오 데카로의 연주에 이 악단 이름이 훌리오 데카로 이수 섹스테토 티피코예요. 탱고 연주 그룹에 이 티피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스트라 티피카도 있고.
1: 네네. 네, 이 티피코 티피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 전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섹스테토 티피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전형적인 그런 육중주의 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항상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그 섹스테토 그 육중주들은 이런 편성을 따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올린 두 대, 반도네온 두 대, 피아노 하나, 콘트라베이스 하나 이런 식이고 오르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전형적인 또 탱고의 그 구성이 있군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에는 탱고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그 탱고 리듬이 아닐까 싶은데요. 탱고 리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탱고의 리듬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밀롱가라고 하는 그 4분의 2 박자의 대체로 경쾌한 스타일의 느낌의 그런 춤곡이 있고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외도 들려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왈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에는 4분의 3 박자의 왈츠로 알고 계시는 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표현하면 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곡들도 그 왈츠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보통 이 탱고 스타일로 조금 리듬을 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탱고, 장르 그대로의 이름을 가진 탱고인데요. 이게 4분의 4 박자의 그런 춤곡이라고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밀롱가, 발스, 그리고 탱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탱고, 탱고라는 말은 전체적인 탱고 음악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런 거네요. 그럼.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밀롱가는 탱고를 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춤을 추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면서요?
1: 네. 그 밀롱가라고 하는 것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리듬의 밀롱가 그리고 그 춤을 추는 장소로서의 밀롱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밀롱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한 그 탱고 음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무대에 올리기 위한 안무를 위한 또 탱고 음악은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우선 세 가지 리듬 중에 하나 탱고 리듬으로서의 밀롱가를 좀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2: 이 좋은 자리를 빌려서 딱 두 곡의 밀롱가를 들려드릴 수 있다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조금 저도 좀 생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그렐라가 카를로스 가르시아라는 피아니스트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곡인데요. 데 부엘타 이 메디아라는 곡과 그리고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진짜 아주 멋진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0: 네.
2: 그분의 이제 밀롱가 뜨리스테 제가 이렇게 두 곡을 찍었는데 탱고 밀롱가는 이런 거다라고 딱 들려드릴 만한 곡은 아니에요.
1: 아닙니다.
2: 왜냐하면 독특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편곡과 이 정말 멋진 개성 넘치는 편곡과 연주를 들려드리고자 이 좀 덜 알려진 밀롱가 두 곡을 선택했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네 부엘타 인메디아. 이 제목은 좀 생소한데요. 네.
1: 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이다이 부엘타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비행기 표에 보면 네, 왕복으로 할 때 이다이 부엘타라고 하는데요. 그 한 바퀴를 돌고 메디아가 반바퀴가 추가됐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사람을 약간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그 공격을 할 때 그 1절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2절까지 갔을 때 약간 지금 2절까지 갔을 때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바로 그 네. 네 부엘타 이 메디아라는 곡, 이 곡은 막시모 바르비에리가 작곡한 곡이고요. 이 곡은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그렐라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그리고 밀롱가 트리스트,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드리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은 마리아노 모레스, 아르헨티나의 탱고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0: 탱고의 세 가지 리듬을 말씀드렸는데요. 밀롱가, 발스, 그리고 탱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밀롱가 리듬의 곡을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네 부엘타 인메디아라는 곡은 로베르토 그렐라의 기타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이끄는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 밀롱가 트리스테, 슬픈 밀롱가. 이 곡은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자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마리아노 모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리듬, 세 가지 리듬 가운데 두 번째 발스가 되겠네요.
1: 네. 이번 곡은 이것도 제 사심,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사심을 많이 첫날에 넣었고요.
0: 네.
1: 이제는 우고 디아스 하모니카 연주자의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0: 아, 네.
1: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작곡가, 탱고의 작곡가 카를로스 가르델의 3박자 곡인데요.
0: 네.
1: 아모레스 때 에스투디안테에서 학창 시절의 사랑 약간 이런 뜻인데요.
0: 네네.
1: 저의 사심은 가르델에 대한 사심보다 이 하모니카 연주자도 이제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바로 이 곡에서 피아노를 치시는 그 호세 꼴란젤로라는 피아니스트가
0: 네네.
1: 계세요. 저는 이게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일단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럼 이 피아니스트 이름도 적어 넣드려야 되겠네요.
1: 네, 호세 꼴란젤로.
0: 네, 그러면 탱고의 세 가지 리듬 가운데 발스, 그러니까 왈츠에 해당하는 발스 리듬의 탱고곡. 오늘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인데요. 제목이

0: 탱고의 리듬 가운데 발스 리듬의 곡 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이 쓴 곡이에요. Amores de Estudiante, 학창시절의 사랑이라는. 이 곡 역시 카를로스 가르델이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요. 이 곡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피아니스트 호세 콜란젤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리듬을 들어볼까요? 탱고 리듬이 되겠네요.
1: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탱고 리듬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 프란시스코 까나로라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탱고 작곡가가 있는데요.
0: 네.
1: 그분이 1925년에 이제 파리로 그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연주 여행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그 파리에 있는 어떤 한 그 뮤직홀에서 댄스홀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이 작곡가가 까나로 앤 파리스, 직역을 하면 파리에 있는 까나로라는 네네. 제목을 가진 이 곡을 작곡하게 되고 이 곡이 히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악단들이 이 곡을 편곡해서 연주하는 그 탱고계의 또 하나의 클래시컬한 히트송인데요.
0: 네.
1: 그 곡을 이번에 그 킨테토 레알이라고 하는 또 전설적인 오중주의 연주, 편곡된 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한 곡 더 전해주실 거죠?
1: 아, 네. 네, 또 한 곡은 이제 때마 오또냐리라고 하는 그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그 탱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중에 이제 다른 날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0: 네.
1: 그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하신 곡인데

이 곡을 그 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속해 있는 오르케스타 프란치니 폰티엘. 이 여기는 이제 그 반도네온 선생님도 이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요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고 그 프란치니의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길고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0: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두 곡은 탱고의 세 가지 리듬 가운데 세 번째 땅고 리듬의 곡 두 곡입니다. 먼저 까나로 앤 파리스, 파리의 까나로라는 곡. 이 곡은 킨테토 레알의 연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테마 오토니알이라는 곡. 가을의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곡은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이 폰티에 이렇게 두 곡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0: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탱고의 리듬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탱고 리듬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까나로 앤
1: 파리스.
0: 파리의 까나로라는 곡. 이 곡은 킨테토 레알의 연주였고요. 오라시오 살간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탱고 5중주단.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테마 오토니알. 가을의 테마. 이 곡은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이 폰티에르의 연주였습니다.
1: 네, 그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들으신 요 킨테토 레알의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가 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 정말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연주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네,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0: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들어간 두 곡이었습니다. 232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딴거 특집 대박입니다. 고상지님 대박이고요. 김아람님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고상지 씨는 한 2년, 3년 전쯤 네. 우리 라이브 한번 했었잖아요. 네, 요 스튜디오 꿈에서.
2: 메리 탱고 마스.
0: 네. 메리 탱고 마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한국에 몇 안 분 계시잖아요. 반도네오니스트.
2: 그래도 이젠 굉장히 많지만 많이... 그래도 바이올리니스트만큼 많진 않죠.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옆에 계신 김아람 씨. 탱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1: 네, 뭐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도 연주하고 있지만 탱고가 너무 좋아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또 한 10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올 정도로 탱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탱고 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0: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씨, 한때 꿈꿨던 남미 남아메리카로의 동경이 다시 올라오네요라고 하셨고. 조창현 씨는 3박자 발스 좋은데요. 발스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니잠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세음에서 많은 걸 새로 배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이렇게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전해 주실까요?
1: 아, 네. 아까 전에 그 밀롱가라는 장소와 그 밀롱가에서 춤을 출 때 그 사용하는 탱고 음악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네네. 그 밀롱가에서 나올 법한 탱고 음악은 정말 악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세계가 또 엄청 방대한데 네. 오늘은 이렇게 사심을 자꾸 넣다 보니까 감상을 위한 탱고를 조금 많이 소개해드리다 보니 네네. 한 곡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밀롱가에서 틀 수 있는 굉장히 댄서블한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준비했고요. 네네. 그 호안 다리엔소 오르케스타의 데레초 비에호라는 곡이고 이런 곡은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그 비트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제목이 데레초 비에호.
1: 네.
0: 어떤 의미죠?
1: 아, 데레초 비에호라는 것은 약간 그 수거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네. 약간 이렇게 그 곁가지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주저 없이 직진으로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데레초 비에호라는 곡, 이 곡 후안 다리엔소 이스 오르케스타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Derecho Viejo라는 곡이었어요. 설명을 주저 없이 직진으로 뭐 이런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곡 호안 다리엔소 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밀롱가와 쇼에서 선호하는 탱고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쇼에 적합한 탱고는 또 어떤 편곡을 갖춘 곡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뭔가 더 드라마틱할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1: 정확하십니다. 그 아무래도 그 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탱고 춤을 보여주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조금 그 환호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안무에 많이 넣어서 아크로바틱한 요소도 좀 섞고 사람을 위로 막 들어 올린다든지 던진다든지 돌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굉장히 그 한 곡 안에 굉장히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안무가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 자체도 어떤 계속해서 그 비트가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줄 때는 주고 그 놓을 때는 놓고 이런 좀 그리고 곡 안에도 좀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제가 그 경험상 또 받았고요. 그리고 이 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곡들 자체는 이런 전통 탱고에서 온 곡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편곡 같은 것에서도 조금 더 드러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쇼에 적합한 탱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저희가 이제 다음에 준비한 곡이 오스발드 푸글리에세라는 또 굉장히 탱고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또 피아니스트인데요.
0: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2: 네. 푸글리에세가 편곡한 아 에바리스토 까리에고, 그러니까 편곡한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푸글리에세 악단의 아 에바리스토 까리에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사실 원곡이 이제 로비라라는 이제 반도니언 연주자가 진짜 그 사실 우리가 피아졸라 하면 누에보 땅고의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창시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졸라 말고도 그런 조금 다른 느낌의 탱고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중요한 분 중 한 명이 에두아르도 로비라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바로 이 에바리스토 까리에고의 원곡자인데 푸글리에세의 버전이 엄청 유명하긴 하지만 로비라는 푸글리에세를 거의 두 배속 느리게 아주 느리게 되는 건데 일렉 악기들을 막 써서
1: 맞습니다. 그 로비라라고 하는 그 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고 그 악기 자체도 그런 일렉트로닉한 그런 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그런 버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피아졸라의 리베르 땅고가 그냥 알려진 것보다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클래식의 유명한 뭐 요요마 같은 연주자가 앨범에 신다든지 해서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곡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 줄 몰랐는데 레이첸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앙콜로 요 곡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이 이 곡을 아시는 거예요. 연주하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쇼에 굉장히 유명한 버전으로 이제 푸글레스의 버전으로 이제 그 레이첸의 에바리스토 까리에고를 아시는 분은 탱고쇼에는 이렇게 연주된다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0: 제목이 에바리스토 까리에고 사람 이름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그 민중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탱고에 보면은 이렇게 뭐 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작곡가 뭐 작사가 어떤 사람이 타계하였을 때 이렇게 헌정된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에바리스토 카리에고라는 시인에게 바치는 곡이 된 거죠.
1: 맞습니다.
0: 아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오스발도 푸글리에스의 연주입니다.

0: 오스발도 푸글리에세가 연주한 아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도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아, 또 그 푸글리에세라는 거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2: 네. 아, 네.
0: 이 연주자.
2: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 푸글리에세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이 약간 현자처럼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 그런 좀 그런 현자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가져온다고 사진을 막 지갑에 넣고 다니고
0: 아, 그 정도
2: 그런 일들이 좀 예, 네. 있습니다. 약간 국민 작곡가 느낌으로.
0: 아, 네, 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탱고 탄구 생활 첫날이었는데 내일 두 번째 날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간단하게 미리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탱고의 클래식 작곡가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나중시대인 탱고의 작곡가 후벌주자 편입니다.
2: 아,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던 그 헌정된 곡들, 탱고 작곡가들과 그거를 약간 샘플링처럼 사용해서 또 만든 헌정곡들이나 그들의 우정에 얽힌 이야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곡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내일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고상지 씨, 김아람 씨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도 두 번째 시간 즐겁게 펼쳐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김서현과 사오술레 라리비에르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에바 게보르기안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손꼽히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지난 4월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우리나라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출연해서 더욱 반가운데요. 김서현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에는 폴란드 작곡가 그라지나 마체비치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마체비치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 연주되는데요. 이 곡은 마체비치의 곡 중에서도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지난 1950년에 폴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된 곡인데 20세기에 작곡된 곡이지만 고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는 좀 신고전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미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전체의 3악장 구성입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그라지나 바체비치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라즈나 바체비치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지난 4월 1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작곡가 바체비치의 곡으로 시작한 이번 공연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쾌헬 364번입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좀 특별한 편성의 곡인데요. 모차르트가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작곡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교육자였죠. 그리고 모차르트 자신은 물론 바이올린도 잘 연주했지만 비올라 연주를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협연하는 이런 협주곡을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함께 연주하게 되면 비올라가 이제 음역이나 음색적인 면에서 좀 소리가 묻힐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차르트는 악보에 독주 비올라 파트를 반음 높게 조율해서 연주를 하라는 지시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올라의 그 줄의 장력이 좀 세지기 때문에 비올라 소리도 더 돋보이게 되죠. 이번 쥐리히 공연에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프랑스 출신의 비올리스트 사오술레 라리비에르가 비올라를 연주합니다. 자, 그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쾌헬 364,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사우술레 라르비에르의 비올라,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쾌헬 36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김서현의 바이올린 연주, 사우술레 라리비에르의 비올라 연주, 그리고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돋보이는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준 김서현. 티보 바르가 국제 콩쿠르 우승으로 주목받은 이후에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리고 비올리스트 사우술레 라리비에르는 지난 2024-25 에코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면서 주목받은 비올리스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먼저 이 시대 미국의 작곡가 캐롤라인 쇼의 현악을 위한 막간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1년에 먼저 현악 사중주 편성으로 작곡이 됐고 이후 2014년에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됐습니다. 특히 이 곡은 고전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캐롤라인 쇼의 막간 음악을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작곡가 캐롤라인 쇼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막간 음악이었습니다. 톰 오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10일 취리 공연 마지막 곡인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주에놈의 이름을 따서 주에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모차르트는 주에놈의 피아노 연주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1777년에 완성된 작품이니까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이지만 연주 시간이 상당히 긴 곡입니다. 고전주의 협주곡이지만 전악장 연주 시간이 30분이 넘으니까 굉장히 긴 편이죠. 이번 취리 공연에서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에바 게보르기안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에바 게보르기안은 지난 2021년 쇼팽 국제 콩쿨 최연소 여성 파이널리스트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빠르게 커리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일명 주에놈,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티노, 3악장 론도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에바 게보르기안의 피아노,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일명 제놈 전악장을 에바 게보르기안의 피아노 토모 켈러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4월 10일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당일이 돼서야 미뤄둔 집안 정리를 시작합니다. 방이며 거실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아내와 제 손에 붙들려서 어디론가 빠르게 숨어 들어가죠.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렇게 손님을 잘 보내드리고 한숨 돌리고 앉아서 물티슈를 한 장 뽑으려는데 물티슈가 안 보이네요. 늘 놓여있던 싱크대 자리도 없고 서랍을 열어봐도 없고 찬장도 열어보고 안방까지 살펴봤는데도 없습니다. 있을만한 곳은 다 뒤졌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결국 잠깐 밖에 나간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물티슈 어디에 넣어놨어? 현관 수납장. 신발에 있는 그 현관 수납장, 정말 그 안에 물티슈가 잘 놓여있네요. 물티슈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날 그 손에 어떤 동선이 그려졌던 건지는 아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게 있죠. 분명히 내가 혹은 누군가가 둔 건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들. 어쩌면 우리 집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비상사태 속에서 숨어버린 무언가가 사라진지도 모른 채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며 꼭꼭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원자 씨 구희영 곡 내님이 오시는 길은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입니다.

조병호 씨 김광자 곡 들력,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박원자 씨 구형곡 내 님이 오시는 길은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였습니다. 황진희 씨 김한서혁 김성태 곡 꿈,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로, 박경규 씨 곡 동강은 흐르는데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테너 이문균의 노래였습니다. 박경규 시곡 동강은 흐르는데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혁, 김성태곡 꿈이었는데요.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였습니다. 박목월 씨 이수인곡, 김일권 편곡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라틴어 수블로자는 장미 아래서란 뜻이다. 하지만 관용적으로는 비밀로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덕분에 중세 유럽에선 탁자에 장미꽃을 올려두면 여기서 나눈 대화는 비밀이라는 신호가 됐다. 그런 장미꽃들 겉으로는 불타는 정열이나 가시의 뾰족함 같은 특별한 감정 비유의 대명사다. 하지만 장미꽃이야말로 줄기 안쪽에다 필요한 모든 기관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는 가장 이성적인 꽃이기도 하다. 6월이 그렇게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된 장미꽃 같기를 기대해본다.

마음속 깊이 좋은 비밀, 자랑이 될까봐 혼자만 간직하는 좋은 비밀이 있는 6월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아리아 6월 첫날 당신의 밤과 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드립니다. 6월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방송의 그 열기가 아직까지 이 5월을 넘어서 달을 넘어서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만 4,600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아마 KBS 클래식 FM 최초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신 분들 외에도 또 문자 사연만 250여 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단문이 50원인데 무려 이 두 배가 넘는 100원 이상을 당밤을 위해서 쓰신 분들이 250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중에 정말 또 많은 새싹분들, 유령 청취자분들 만나볼 수 있어서 매우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듣지만 또 처음 인사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의미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싹 6277번, 안녕하세요. 당번 8주년 기념에서 처음으로 남깁니다. 협디님 목소리에 끌리듯 듣게 돼서 요즘 당밤 없이 못 사는 1인입니다. 지친 삶 속에서 당밤 듣는 시간이 힐링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좋은 클래식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협디님 시크하면서도 위트 있는 멘트 취향 저격입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새싹 0600번, 유령 애청자 정희영입니다. 8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2년 전쯤에 알게 돼서 그 뒤로 제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서 늘 위안과 평안함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조용히 잘 듣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를 보니 반갑고 좋습니다. 가끔 보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 보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기약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여러분께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9467번, 여긴 제주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다렸답니다. 제주원 첫날 이곳에서 보라를 시청할 수 있다니요. 여긴 제주답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5월에 제주는 처음인데 이곳에서 당밤을 보라로 보게 되다니, 듣게 되다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거금 100원 씁니다. 당밤 진행 8주년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그렇죠. 보통 뭐 50원이면은 사연, 짧은 사연과 신청곡 남길 수 있는데 이날은 또 이렇게 두 배나 써주셨습니다. 과용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0486번, 8주년 축하합니다. 75인치 큰 화면으로 보라를 보고 있습니다. 더 근사하고 멋집니다. 진지한 목소리에 그렇지 않은 멘트력에 빠져서 협디와 당밤의 팬이 됐습니다. 임신 9주 차인데 출산 때까지 당밤으로 태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스태프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TV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요즘 TV들이 70인치 이상입니다. 거의 80인치 되는 그런 화면으로 보셨다니 매우 민망합니다. 우리 0486번도 75인치로 보셨고 1576번도 어마어마하게 큰 TV로 당신의 밤과 음악 보라로 보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0486번 임신 9주차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뭐 잘 알고 계시죠. 태교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3종 세트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순산하시고 또 아이도 잠도 잘 자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7624번, 남편이 M방송 배철수 임진모 대화가 이상엽 이재후 조합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 너무나 흥미롭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고 둘의 자녀도 같이 웃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날 이재우 아나운서가
이 재떨이 할 때 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이 재후라고 예, 쓰신 우리 7624번 이번에는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호 아나운서가 참 고맙습니다. 늦은 밤에 출연하는 것은 한 번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 분이 밤방송에 출연하는 건 참 어려운데 이재호 아나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재후입니다. 이재후 아니고 저도 이상엽 아니고 이상협입니다. 협잡할 때 협, 재떨이 할 때 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재호 아나운서와 제가 사실 이 톰과 제리 관계라고 이야기들 하시지만 이런 어떤 티키타카를 통해서 클래식 FM의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수사원상 한번 안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또 축하하는 사진을 예쁘게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사진에 꽃다발을 AI로 합성해서 올려주셨고 이 사진도 참 귀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제 얼굴을 실었던 프로그램이 이 음악 풍경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음악 풍경 진행했던 그 사진과 또 배너 파일을 간직하셨다가 선물로 주신 2593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음악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가브리엘 푸오레의 파반느. 이 곡은 사실 그날 DJ 추천곡으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던 음악인데요. 오늘 듣겠습니다. 스티브 어퀴아가의 기타 연주입니다.

스티브 어퀴아가의 기타 연주였고요.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 17의 3. 이 곡을 바탕으로 만든 로망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최인부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그날 뭐 콩으로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왔고 빛의 속도로 사연들이 올라가서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지은 씨, 상엽님 8년 전에 첫 방송 멘트 기억합니다. 막막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셨던 당신의 밤과 음악. 수십 년 들어오면서 남성 아나운서는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했던 그날을. 그렇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40년이 훌쩍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남성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도 사실 많이 막막했고, 또 누군가 우리 임혜선 아나운서가 정말 긴 기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물려받아서 아 이게 과연 내 프로의 느낌이 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뭐 이 정도 되니까 제 집 같습니다. 김상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디님의 그 멘트 한마디에 설레면서 들은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짓이지만 앞으로도 쭉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면 뭐 이거 허니문이죠. 매일 정말 많이 설레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김상희 씨, 아무튼 앞으로도 쭉 함께 하겠습니다. 새싹 천홍숙 씨, 8주년 오프닝 멘트 정말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아, 오프닝 멘트 정말 잘 썼죠? 예, 그날 특별히 제가 썼습니다. 아유, 정말 그 음계 비유부터 해서 네, 거의 문학에 가까운 오프닝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밤 제작진과 또 첫 보라의 스태프들의 호흡이 어찌 미리 멋지게 잘 진행이 됐는지 축하드립니다. 8주년 하셨고요. 김선희 씨, 분주한 스튜디오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클래식 FM 인문학일 진짜 잘했어요. 이런 날이 오다니요 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스튜디오를 본 게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요. 새싹 성예린 씨, 8주년 축하드립니다. 들은 지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처음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듣는 건 꽤 오래됐는데 사연을 남기거나 흔적을 남기신 건 처음이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때 제 이름이 불려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크흑. 앞으로도 쭉 협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예린 씨. 예린 씨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두 번 불려드렸는데요. 생일에는 세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에 사연과 신청곡 꼭 남겨주십시오. 성예린 씨 기억하겠습니다. 이승준 씨 새싹이시고요. 시간 맞춰 조용한 나의 장소에서 라디오 방송 기다리는 내 모습에 놀랍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렐까? 온전히 두 시간을 함께 하겠다고 향하는 내 마음을 어찌할까? 가장 안정적인 옥텟에 한 번 더 의미를 하셨는데, 이분 뭔가 이 화학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적어도 고3 때 화학 선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옥텟이 나왔다는 것. 8중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옥텟이라고 써주셨는데, 옥타곤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건물인데, 아무튼 뭐 저의 참 식자책이 많은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이승준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이현희 씨 새싹이십니다.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막 10만 명이 DJ님이 진행하는 야외 부스에 온다는 줄 하셨는데, 저희 야외 부스가 아니라 4층 실내 부스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모실 수가 없고요. 아, 그냥 그분들은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통 여의도에 한 10만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상주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황현정 씨 새싹이십니다. 8년 내내 99%의 밤은 함께한 애청자입니다. 콩창은 거의 눈팅만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유령 청취자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황현정 씨 이름이 상소로우신데 혹시 예전에 9시 뉴스 진행하셨던
선배님은 아니시죠. 네, 아니셔도 매우 반갑습니다. 8년 내내 99%의 밤을 함께한 귀한 청취자 황현정 씨, 고맙습니다. 새싹 정은경 씨, 이상 협잡군과 이 재떨이 후의 조합, 환상의 콜라보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진짜 뭐 개명을 좀 해야 될까 봅니다. 이상 엽 아니고 협이고요. 이 재후 아니고 재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앤디 윌리엄스 테이프를 그때 제가 처음 듣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영남 씨 새싹이시고요. 오늘 세계 유령들이 다 출동해서 정말 불후의 명작이 됐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도 높고 진지한 웃음을 주는 당밤 이래서 좋아요. 음악 들으러 왔다가 관계가 형성되는 분위기 때문에 머물게 만드는 당밤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축제를 같은 마음으로 즐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박순천 씨,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8일은 상인업대회로 정하고 매년 생방송을 진행하면 어떨지요. 봄과 여름 사이의 찬란한 5월에 즐겁고 행복한 8주년 생방송이었습니다. 에코드립의 음악과 노래 자작시 낭송. 아, 저는 그 가명을 써도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이름을 좀 헛갈리시는군요. 에코트립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이름이 에고트립입니다. 이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고 어떤 예술가들의 자신을 밝히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에고트립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이상형으로 가득한 어제와 같은 날이 또 있을까 싶지만 또 기대하게 됩니다. 미술실에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수행평가 채점 중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미술 선생님도 이렇게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 선생님이 아니셔도 말이죠. 아마 유튜브 보시면서 했다면 수행평가 점수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청곡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1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지엔 안드레아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박순천 씨의 신청곡,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추 작품 11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박순천 씨를 비롯해서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긴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이인혜 씨, 안녕하세요. 상혜원 아나운서님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 8주년 축하합니다. 생방송 보라 너무 좋았습니다. 상엽님은 목소리만큼 참 따뜻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상엽님의 시를 듣고 살짝 눈물이 났네요. 아, 눈물까지 나셨다면 뭐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시들도 있지만 이 8주년을 위해서 새롭게 여러분께 시를 들려드리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는데 보람있네요. 관계로 인해서 피곤해질 때가 많은데 서로를 다른 음계처럼 음악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다툴 일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음을 만드는 것이죠. 저도 상엽 시인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싶다. 제가 순진한 구석은 좀 있는데 별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네. 늦은 밤 시간임에도 완벽한 8주년 보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보라 때는 흥분의 도가니라 메시지를 남길 수가 없었네요.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정리해서 마음을 남겨주시는 게 또 저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시판을 통해서 주한솔 씨, 8주년 축하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유튜브로 TV에 연결해서 보게 되었는데 목소리로만 듣던 방송을 화면으로 보니 더욱 반갑고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방송을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처음부터 들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80주년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또 무리수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마음만은 뭐 80주년 장수하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 들으신 분들, 요즘에 이 당신의 밤과 음악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당신의 밤과 음악 처음 들으신 귀삽니다, 뭐 이렇게 중고 사이트에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강윤희 씨, 8주년 기념방송의 여운이 남아 클래식 FM 인스타를 찾아보니 6년 전 재훈님과 상엽님의 협토벤 영상을 봐버렸습니다. 상토벤이라고 보통 애칭을 불러주시죠, 여러분들이. 교향곡 10번 벚꽃. 그렇죠. 그때 10번 벚꽃이라는 교향곡을 베토벤이 살아있으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상엽님의 언변의 예술을 포용해주신 재훈님, 후와 협의 썰전은 그때부터였을까요? 하셨는데 바로 그때부터 클래식 FM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노력을 했고 그 장치를 통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 간의 교류도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클래식 FM의 청취율도 상승하고 관심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우수사원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우리 임원분들 계시면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언급한 베토벤의 교향곡 10번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지만 악상 베토벤, 악성 베토벤 아니라 악상을 늘 떠올리는 악상 상토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하시는 음악,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추 작품 27 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추 월광의 1악장 머레이 페라이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018년에 등단한 작가 은 모든의 장편 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얘기에 얼마만큼이나 귀를 기울이며 살까요? 소설의 주인공 경진은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교사입니다. 지금은 모처럼 3일이나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을 한껏 달콤하게 즐기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외 학생인 해미가 가출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경진은 해미의 고민을 가볍게 드러넘겼던 걸 기억하곤 큰 자책감과 걱정에 휩싸이죠. 그리고 사흘을 계속 안절부절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흘 동안 낯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경진에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털어놓습니다. 시력검사를 하러 간 안경원의 주인도, 기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승객도, 심지어 목욕탕의 세신사도 갑자기 경진에게 자신들의 굴곡진 인생사를 털어놓습니다. 특히 세신사는 딸을 잃은 슬픔을 털어놓으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경진은 당황하면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다음 날 가출했던 할미에게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문자가 옵니다. 경진은 과외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출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할미에게 그저 말합니다. 주말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랑 반대네. 너 없어졌던 동안에 나한테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거든. 다들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였어. 세상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자 해미도 입을 엽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어른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요. 어른만이 아니겠죠. 아직 학생인 해미를 포함해서 모두에겐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만 있어도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 그게 소설이 하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은모든의 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하와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이스라엘 카마카비올레의 음악이었습니다. 유사코드 진행을 해서 이 두 곡을 결합시킨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 접속곡이었습니다. 이서현 학생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 어제네요. 엄마의 53번째 생신이어서 처음으로 문자 남기게 됐습니다. 첫 문자는 꼭 의미 있는 문자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53번째 생일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하루가 지나버렸네요. 한 달이 지난 셈인데 우리 이서현 학생 오늘 꼭 듣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인천 사시는 분들은 이서현 학생을 알고 계시면 오늘 엄마 생일 축하 사연 나갔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아이디는 스타 3712번 이서현 학생입니다. 참, 아, 효녀예요, 효녀. 이런 학생 많지 않습니다. 6월을 맞아서 어머니 53번째 생일 축하 음악으로 저희가 차이콥스키의 4개 작품 37비 중에서 6월 뱃노래 보내드릴게요. 네메르 비가시 위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존 덴버의 칼립소, 에릭 훈제리시 위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와 빌리지 웨이치와 친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제라르 번호 48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입니다.

보케리니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제라르 번호 482 중에서 1악장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루돌프 바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였습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썰 번호 140 중에 3번 라 캄파넬라 호르에 볼레트의 피아노입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을 편곡한 윈터 멜로디, 미셸 프레즈만과 마렉 토마제프스키의 피아노 듀오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중에서 3번 라 캄파넬라, 호르에 볼레트의 피아노였습니다. 히브리 사랑 노래입니다. 장미꽃 향기 가득한 저녁, Evening of Roses, 19칸의 메이슨의 첼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들이 함께합니다.

라덴브랜너, 불타게 하소서, 스크루크 합창단이었습니다. 전해드리신 곡, Evening of Roses, 셰쿠칸의 메이슨의 첼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생생스의 로망스 F장주 작품 36, 브로누 슈나이더의 혼,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입니다.

멘델스존의 그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노트로노 앙드레 프레빈이시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전해드리신 생상스 로망스 F장조 브루노 슈나이더의 혼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였습니다.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메인 테마에 가사를 붙인 음악 샤메인이었습니다. 몰타 출신의 테너죠. 조셉 갈레야의 노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으로 함께 하실 음악은 아람 하차투리안의 발레 음악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아다지오입니다. 콘스탄틴 오벨리안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6월 첫날에 함께한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6월에도 6월에 어울리는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554년 네덜란드 플랑드르에서 태어난 화가 폴 브릴은 12달 풍경 연작을 남겼습니다. 괴테는 이 연작을 두고 하늘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그림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 6월은 푸른 목초지와 짙어지는 숲, 맑고 밝은 하늘 아래에서 방목하는 가축을 돌보고 강둑과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초여름의 일상, 그것이 브릴이 그려낸 1500년대 6월의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브릴이 화폭에 담아서 남긴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초기 6월의 풍경이 일과 휴식이 적당히 어우러진 모습이었다면 지금 브릴식 6월의 풍경화에는 물이 가득 찬 논에 건물과 하늘이 비치는 장면, 출퇴근 시간 이후 한산해진 도로 옆의 초록이 무성한 숲과 산책로, 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느 6월의 풍경화 속에 있든 일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초여름의 풍경,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상상해 봅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나에게 위해 스웨덴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19세기 작곡가 아돌프 프레데릭 린드블라디의 En Sommertag, 여름날이었어요. 이 린드블라드는 200곡이 넘는 스웨덴 리트를 작곡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아, 스웨덴의 여름날은 우리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스웨덴 아티스트의 연주를 함께했어요.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그들의 음반 A Summer's Day, 여름날, 이 낭만주의 시대의 스웨덴 가곡집 수록곡이었습니다. 초여름을 열어가는 6월의 첫날,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에 계셨을까요? 또 계신지 지금. 어떤 배경이든 간에 일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일상이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6월의 풍경화를 한번 채색해 나가보자고요. 최병조님, 6월이가 왔어요. 신준식님, 오늘은 일찍 출석 체크합니다. 부산은 오늘 많이 더워요. 서울도 더운데 뭐 부산은 말해 못하겠어요. 그죠? 이 더위에 김은경님은 걸으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광수님,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늘 그래도 듣고 계신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조울수님, 6월 무례에 같은 온도로 맞서지 말 것,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셀 것, 오지 않은 걱정을 미리 끌어안지 말 것, 흘러갈 것을 자연스레 놓아줄 것. 아, 6월의 첫날 참 마음에 되새기기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4년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시죠. 아, 5월 30일이 또 사주년이었으니까 또 앞으로의 4년. 제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름의 노래 들어보시죠. 첫 곡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대바흐의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조멀리트, 여름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여름이란 계절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신의 섭리를 찬양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톤 클라우스 마르텐스, 루츠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이 고전주의 시대 작품이었어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An Eine Erlscharf, 에울스의 하프에 붙여서 작품 번호 19의 5였습니다. 메리 케이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누군가 담쟁이 덩굴이 쳐진 오래된 테라스에서 이 에올 하프를 연주하고 바람의 꽃향기가, 이 장미 꽃향기가 실려오는 가운데 예전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정말 아주 낭만적인 모습이 그려지네요. 먼저는 이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파의 아들 카를 필립 엠마뉴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름의 노래, 바리톤 클라우스 메르텐스가 불렀고요. 루트커 레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The Water is Wide, 스코틀랜드 민요, 그리고 셰난도 미국 민요 메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강물이라는 공통적인 정서로 엮인 접속곡 민요네요. River Songs.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 데이브 크루신의 피아노, 리 리트나우어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르네 플레밍의 음성도, 데이브 그리신의 피아노도, 리 린나우에드 기타도 정말 제목 그대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The Water is Wide와 미국 민요 샤넌도우의 접속곡 River Songs 함께 했습니다. 서정우님, 일과 풍경, 업무와 노날, 그 가운데 어느 지점, 업무에서 노날로 이동,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4시쯤부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조금 이른 퇴근을 하시는 또 노날 가족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방송이 더 반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인혁님, 저도 항상 공부하며 듣습니다. 오래오래 부탁드려요. 첫 인사 주시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은짐님, 앱으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노날에 인사드립니다. 종로에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조용히 출석 체크하고 잘 듣겠습니다. 이윤영님. 그리고 윤선희님, 아, 일상으로 복귀하셨군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정확히 어디서 그러면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신청곡을 들으셨을까요? 유럽 근처 가신 걸로 아는데 프랑스에서 들었으면 정말 제 기억이었겠습니다. 아, 베를린에서 들으셨군요. 노날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드셨다고. 고맙습니다. 6월의 첫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 다음 노래로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로고 들으시고요.

Un nouveau giorno, 새로운 날. 내게도 새날이 찾아왔다고 희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사랑의 감정까지 노래하는 파페라 곡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부첼리의 2004년 앨범 안드레아 수록곡이었어요. 그의 시원한 가창력이 이 더운 날 좀 더위를 잊게 만들었다구나 할까요? 너무 껴맞추는 건가요? 6월의 첫날 듣기 딱 좋은 곡이었네요. 전상수님, 저요. 저는 5시에 퇴근해서 노날이 더욱 특별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박다비님, 4시에 근무 중 듣는 노날은 하루 중 행복한 시간입니다. 약간 스릴도 넘치지 않나요? 조용히 지금 이어폰 끼고 몰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박다비님? 김희수님, 전 중간에 쉬는 시간에 노날 듣고 있어요. 프리랜서라서요. 그리고 375 쓰시는 분, 예, 꼭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 노날 가족이십니다. 제가 노날 듣는 날은 공부하는 날, 낚시하는 날. 오늘은 낚시하는 날이시래요. 제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화이팅이라고. 대어를 낚으시길요. 자,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오페라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자제 중에서 스포사 손 디스프레자타, 나는 멸시받는 아내라오. 티무르 황제의 약혼녀 이레네 공주의 아리아입니다. 튀르키예의 술탄 바자제의 딸 아스테리아에게, 그러니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 정혼자를 알고는 탄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신실했으나 모욕당했으니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나의 마음이며 내 남편, 내 사랑, 유일한 희망이라오. 마저 소프라노 비비카 주노,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페르디난도 베르토니 18,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 시기긴 한데 들어보니 완전 뭐 바로크 시대 오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탄크레디 중에서 주인공 탄크레디의 아리아였습니다. 아디오 아디오 오 미에이 소스피리 안녕 나의 한숨이여 카운트 테너 막스 에마뉴엘 첸체크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아르모니아 아테네아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역시 그렇죠. 마자제 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레네 공주가 부르는 나는 멸시받는 아내라워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가 불렀고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19, 20세기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 없이 하나의 모음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표현이죠. 보칼리제. 한데 여기에 이탈리아어로 가사를 붙여서 파페라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일 볼로 비행 난 날아가리 두 테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마르첼로 알바레스와 살바도레 리치트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에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비행.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와 살바토레 리체트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여름날에 어울리는 독일 미녀입니다.

1500년대 후반 16세기 말 독일에서 유래한 초여름을 그려낸 민요풍의 계절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즐거운 여름날을 노래하는 자연 찬가로 1598년에 출판된 류트용 타블라투어 악보집에 실려 전해지는 많은 기쁨이 찾아오네인데요. 지금은 독일 전통 민요로 분류돼서 합창과 동요 편곡으로 널리 불리고 있죠. 하지만 가사를 쓴 이가 분명한 작가가 있는 독일어 시에 붙여진 노래입니다. 가사를 쓴 이는 1567년 태어난 르네상스 후기 독일의 작곡가이자 시인 크리스토프 데만티우스. 시는 그가 28살이던 1595년에 지은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1595년 르네상스 후기 한 초여름날의 풍경을 담은 시에 1598년에 나온 류트 타블라투어 책에 전해지는 민요풍 선율이 붙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여름 숲의 나이팅게일이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즐거운 여름철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숲에서는 이제 다시 기쁨에 넘쳐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쉼 없이 노래하는 이는 아름답고 우아한 나이팅게일. 그 연약하고 작은 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위해 나이팅게일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다른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치면 나이팅게일은 그제야 날개를 떨쳐올리며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새롭고도 곱고 섬세한 선율을 이어갑니다.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쁨에 겨워 뛰어오르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숲속의 모든 새들, 크든 작든 그 누구도 나이팅게일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명예는 오직 나이팅게일만의 것입니다. 1500년대 후반, 르네상스 후기와 1600년대 초반, 바로 그 초기 유럽에서 나이팅게일은 단순히 밤에 노래하는 새를 넘어서 시인과 연애, 예술적 영감과 연결된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겨울엔 아프리카에서 지내다가 봄이 오면 번식지인 유럽으로 돌아와 짝짓기를 하고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특히 열심히 노래하는 새가 나이팅게일이죠.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여름과 나이팅게일은 함께 찾아오는 기쁨 그 자체의 존재로 여겨졌고 바로 이런 그 시대의 공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래 독일 민요로 알려진 많은 기쁨을 가져오네 필 프로이든 및 지히 브링헤드입니다.

영국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부른 많은 기쁨이 찾아오네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In einem kühlen Grunde, 시원한 골짜기에. 베르니 게로데 방송 청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뉴욕 필하모닉에는 공연이 끝난 뒤 후원자와 연주자들이 만나 샴페인을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앙코르 리셉션, 뮤지션 밍글 리셉션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한때는 이 만남을 10분간의 미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10분간의 미소라는 이름에 담긴 이 느낌이 참 다정하죠. 우리의 매일은 하나의 공연과도 같고 시간으로 치자면 저녁 6시는 그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 리셉션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닮았죠. 6월의 첫날, 샴페인 같은 근사한 준비물은 없어도 서로의 하루를 근사하게 물들일 10분간의 미소는 있는 그런 저녁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부드러운 보사노바였습니다. 브라질의 가수 세우스 폰세카의 노래였는데요. 그의 기타 연주와 함께 우소리 수지 않고 앙코르의 미소라는 곡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제목에서 앙코르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지명이죠. 이어드린 곡은 스마일이었어요. 찰리 채플린의 곡이죠. 자신의 영화 모던 타임스를 위해 작곡한 곡. 이 곡을 오늘은 그레고리 포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한 씨,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기상 씨, 오늘이 탱고의 날인가요? 자리 배치가 달라졌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카메라가 좀 정면 카메라를 오랜만에 써서 좀 달라 보이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탱고의 시간들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콩과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예고 화면이 바뀌어서 새음이 맞나 싶은 분들 계셨을 텐데요. 고상지 씨의 얼굴이 보이는 그 화면이 고상지 씨의 얼굴과 반도네온이 보이는 그 화면이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의 화면이 맞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탱고 특집과 함께하는 주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탱고에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6월 4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다른 곳에서 쉽게 듣지 못할 진한 탱고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주 탱고의 세계로 탐험할 준비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죠. 베보 발데스의 연주 전해드리죠. 쿠바의 호세 화이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베보 발데스가 편곡하고 연주하는 곡 라베이아 쿠바나, 아름다운 쿠바 여인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치코아리타 OST에서 릴리였어요. 베보 발데스의 피아노 그리고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노래였습니다. 라틴 재즈와 플라멩코가 만났죠.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라베야 쿠바나 아름다운 쿠바 여인이라는 곡이죠. 이 곡 쿠바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베보 발데스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6월 1일은 30년 지기 친구 지연이의 생일입니다.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던 20살 청춘이 생각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고 그리운 시절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를 건네주시면 친구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랑하는 내 친구 지연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라고 축하사연 띄워주셨네요. 네, 지연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진관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20년째 애청하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로망이었던 이탈리아를 보름째 여행 중입니다.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는 토스카나 발도르치아 평원, 눈 덮인 돌로미티의 산군들을 정복하고 밀라노를 거쳐 지금은 아름다운 해변마을 포르토피노와 칭쿠에테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세음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신청한다고 하신 곡, 네, 포르토피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노래를 정하셨어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Love in Portofino. I found my love in Portofino라고 시작하는 곡이죠. 포르토피노는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와의 국경 사이를 두고 프랑스 쪽은 프렌치 리비에라, 이탈리아 쪽은 이탈리안 리비에라라고 하죠. 그 이탈리안 리비에라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작은 포구 마을이죠.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 포르토피노.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곳 공연 영상을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 노래도 불렀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Love in Portofino 전해드리죠.

이탈리아 간소네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주의 10명의 테너 가수들로 구성된 팀이죠. The Ten Tenors의 노래였는데요. 트랙 제목이 이탈리안 메들리였습니다. 세 곡을 메들리로 불렀는데요.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나폴리 미뇨 산타루치아, 세 번째는 도메니코 모드뇨의 히트곡 폴라레, 넬블루 디핀토 디블루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간소네였죠. 프레드 부스칼리오네의 원곡도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섞어서 불렀는데요. 오늘은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11명의 테너 가수가 부른 노래였었네요. 네, 이번에는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리용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이어서 전해드리죠. 루카스 해리스의 류트, 그리고 엘리사 시테리오가 지휘하는 캐나다의 고음악 연주 단체입니다.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디장조 리온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루카스 해리스의 류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엘리자 치테리오가 이끄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673번 쓰시는 분, 탱고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학생이던 20여 년 전 클래식 FM에서 처음 들었던 피아솔라의 탱고의 역사 가운데 나이트클럽 1960이 저의 첫 탱고였답니다. 녹음도 했던 때라 다시 듣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탱고 특집을 엄청 기다리고 계셨던 분 같네요. 5673번 쓰시는 분, 네,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0: 반대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장르 특집은 월드뮤직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 음악에 흠뻑 빠져볼 이 시간에 우리를 탱고 탐구 생활로 이끌어주실 두 분의 음악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글쎄 스튜디오 밖에서는 조금 시끌시끌했었는데 너무 조용하신데요 지금. 네. 글쎄요. 음악으로서의 탱고든 아니면 춤으로서의 탱고든 우리나라의 탱고를 사랑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탱고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음악으로 탱고가 알려지기 좀 전부터 네. 춤추시는 분들이 정말 인구가 많았어요. 특히 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밀롱가라고 해서 춤을 추는 곳을 밀롱가라고 하거든요. 탱고를. 그게 굉장히 많고 그랬고 오히려 음악은 그 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아, 유행이라기보다 인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느끼기에는 정말 요즘 탱고를 원하는 공연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 압도적으로 이제 피아졸라의 곡을 많이들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곡 해달라고 했을 때 피아졸라가 확실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피아졸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진 탱고 음악 작곡가들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많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탱고는 뭐 자주 전해드리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개국 특집 방송에 피아솔라 특집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탱고의 기원이나 또 장르 음악으로서의 탱고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 뭐 알아야 할 것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특집 제목이 탱고 파라보스라고 정해주셨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그 제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스페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께도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자 표현인데요. 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접하고 있는 그 강을 리오 델라 플라타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강 유역에서 또 쓰는 약간의 그 사투리 같은 본인들만 쓰는 단어도 있고 그들이 쓰는 어떤 독특한 악센트라든지 네네.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신을 지칭할 때 쓰는 v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통 그 스페인어에서는 tú라고 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이라고 하면은 para ti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을 이 vos라는 단어로 써서 이번 그 탱고 특집이니만큼 이런 그 유역에서 탱고가 발생한 그 유역에서 쓰는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0: 아주 딱 맞는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좀 뻔하긴 하지만 역시 탱고라는 장르의 탄생부터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탱고는 여러 환경이 뒤섞인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최초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탱고의 시작,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탱고의 발상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 네, 그 아르헨티나와 그 우루과이의 이제 그 가운데를 흐르는 네. 라플라타라는 강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아르헨티나도 너무 이제 국토가 넓어서 거기 전체가 다 탱고가 연주됐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주변으로 탱고라는 것이 이제 그 항구의 근처에서 이제 발전하게 돼서 그 라플라타 강 근처에 이제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쪽에서 이제 탱고가 시작이 되면서 그 항구로 이민자들, 노동자들 이렇게 그리고 뭐 유럽의 음악이랑 아프리카의 그런
2: 네, 노예들의 후손이나 그리고 그 유역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섞여서 그 항구 지역에 그 지도에 보시면은 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만처럼 생겼거든요.
0: 바다로 들어가는
2: 맞습니다. 예, 대서양에서 들어오는 어떤 만처럼 생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이렇게 네,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0: 단순하지 않군요.
2: 맞습니다.
0: 네. 이 그 탱고의 글쎄요, 시작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루과이 사람들은 우루과이가 탱고의 원조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탱고의 원조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2: 네, 안 그래도 뭐 이런 탱고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고 서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부터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시피 사실은 이 강이 낳은 자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강 유역에 걸쳐서 분포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두 나라 간의 논쟁은 항상 있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면 그 아르헨티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음악을 발전을 시키면서 조금 세계로 나아갈 때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진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르헨티나의 유산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루과이 분들은 좀 속상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탱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탱고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 탱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우리가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곡으로 저희가 함께 선곡을 했는데요.
0: 네.
1: 그 라쿰파르시타라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고입니다.
0: 탱고하면 뭐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곡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코디언 할 때 이 곡 네. 많이 연주하시고 좋아하셨는데요. 이 작곡가가 우루과이 분이시고
0: 네.
1: 세라도 마토스 로드리게스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곡을 쓰실 때는 그냥 막 탱고로 썼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학생들 축제 때 이 뜻이 가장 행렬이거든요. 이 퍼레이드 곡으로 썼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그 탱고 피아니스트 거장 로베르토 피르포라는 분에게 그 편곡을 맡기게 되었고 그분이 편곡을 하면서 이게 좀 보완되고 이러면서 이 세계를 휘어잡을 그런 탱고로 발전된 계기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탱고의 명곡이 그렇게 탄생을 했군요. 그러면 그 곡을 좀 들어볼까요?
2: 네. 이번에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라쿰파르시타라고 하는 곡은 정말 거의 존재하는 모든 그 전통에서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탱고 악단들이 자기들이 편곡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0: 네.
2: 여러 그 편곡이 존재하는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특히나 그 짜임새에 있는 편곡과 그 요소들이 좀 적재적소에 들어있어서 듣는 좀 맛이 있는 그런 악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엑토르 바렐라라는 그 분의 오르케스트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엑토르 바렐라 이스 오르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라쿰파르시타 들어보시죠.

0: 탱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은 라 꿈파르시타, 행렬, 작은 행렬이라는 의미의 곡이죠. 우루과이의 작곡가 헤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이 곡, 오늘 수많은 연주 중에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가 엑토르 바렐라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이번 목요일 라이브에서도 연주해 주실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준비?
1: 네, 이렇게 멋지게는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선곡을 정말 3일 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이 곡은 아람 씨가 선곡을 해주신 건데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버전인데 보통 라 꿈파르시타가 아닌 버전이었네요.
0: 네. 네네. 네, 아주 멋진 버전으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만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두 분 다 너무 수줍어하시네요.
2: 죄송합니다.
1: 이제 슬슬
2: 네, 좀 네, 몸을 몸이 풀어보겠습니다.
1: 풀렸습니다. 네네.
0: 그리고 이민지 씨, 음악과 동시에 터지는 두 분의 웃음이 너무 귀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들께는 뭐 아스토르피아 솔라나 카를로스 가르델은 친숙한 편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탱고 음악의 전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탱고의 클래식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만든 작곡가들, 어떤 음악가가 있는지 어떤 곡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아, 정말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히트곡들을 만든 작곡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일단은 이름만 조금 이렇게 훑어보자면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라고 하는 작곡가도 있고요. 안셀모 아이에타, 엔리케 델피노, 훌리오 데 카로, 프란시스코 데 카로, 비센테 그레코, 아구스틴 바르디, 카를로스 가르델 뭐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곡들이 있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탱고의 클래식 중에 두 분이 들려주고 싶은 곡을 고른다면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1: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딱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을 원곡으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다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그 알파치노 춤출 때 나온 노래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뽀르우나 까베사라는 곡이 사실은 원래 노래곡이고요. 그 작곡가가 바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분이시고 작곡가이자 영화배우이자 가수이자 그리고 기타도 굉장히 잘 치시고 그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슈퍼 월드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여인의 향기 뽀로나 까베사가 아닌 가르델의 원곡을 꼭 여기서 틀고 싶었습니다.
2: 네, 이 가르델의 이 원곡 역시 그때 당시에 영화에 삽입된 곡이었는데요. 그 땅고 바라고 하는 바라고 하는 그 1935년도 작품에 이 노래를 부르는 카를로스 가르델이 직접 등장해서 이 노래에 관한 그 스토리도 중간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더 들려주셔야죠.
2: 아, 네.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사실 그 아르헨티나에 그 탱고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아, 탱고의 날.
2: 그게 이제 12월 11일인데요. 네네. 왜 12월 11일이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를로스 가르델이 출생한 날이 12월 11일이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훌리오 데 카로라고 하는 분도 정말 같은 날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네. 연도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두 그 탱고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 스타이자 선생님들을 또 기리는 의미에서 이 탱고라는 장르의 날을 정할 때 12월 11일로 정했는데요. 그럴 만큼 정말 탱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훌리오 데 카로라고 하는 분이고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그리고 지휘자이자 작곡가 였던 그런 분의 섹스테토 띠피코라고 하는 그 육중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작곡하신 말라혼타라고 하는 곡을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육중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제목의 의미는 어떻게 되죠?
2: 아, 제목의 의미는 이 말라혼타라고 하는 게 약간 꼬꼬미 의역을 하면 나쁜 녀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그 그룹, 약간 나쁜 그룹. 이런 뜻인데요.
0: 아, 네네.
2: 그런 약간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곡 안에서 막 웃음 소리도 나오고 약간의 그 효과음도 나오고 조금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이 네. 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1: 네, 방금 네. 아람 씨가 설명한 훌리오 데카로의 동생입니다.
0: 아.
1: 프란시스코 데카로라고 해서
0: 네.
1: 피아니스트인데요. 플로레스 네그라스, 아, 발음이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지금 좀 민망한데 김아람 씨가 너무 외국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지금 굉장히 작아지는데 어쩔 수 없죠. 네. 플로레스 네그라스라는 곡인데요.
0: 네.
1: 방금 김아람 씨가 말라혼따 설명하면서 본인이 직접 막 이랬거든요.
0: 네네.
1: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탱고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편곡이
0: 네.
1: 굉장히 그 뮤지션의 개성이고 너무 중요한 세계인데요.
0: 네네.
1: 제가 선곡한 프란시스 데카로의 플로레스 네그라스는 본인이 직접 연주한 것이 아니라 아스토르 아. 피아졸라가 프란시스코 데카로가 형이었네요. 죄송합니다.
0: 네네. 네.
1: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반도네온 솔로용으로 편곡한 곡으로 정말 탱고 연주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0: 네. 그러면 이 세 곡을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뭐 탱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노래 포루나 카베사. 물론 뭐 본인이 작곡하고 부른 곡이고요. 포루나 카베사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간발의 차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곡은 훌리오 데카로의 곡 말라훈타. 나쁜 녀석들. 이 곡은 작곡자 자신이 직접 연주합니다. 훌리오 데카로 이수 섹스테토 디피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프란시스코 데카로. 훌리오 데카로의 형인 프란시스코 데카로의 곡 플로레스 네그라스. 검은 꽃, 검은색 꽃이라는 의미죠. 네,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편곡 연주입니다. 이렇게 세 곡 이어드리죠.

0: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코 데카로의 플로레스 네그라스, 검은 꽃, 검은색 꽃이라는 곡을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편곡과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말라훈타라는 곡, 나쁜 녀석들, 훌리오 데카로, 프란시스코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훌리오 데카로와 그의 육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이 노래한 Por una cabeza, 간발의 차이로 였고요. 이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 훌리오 데카로의 연주에 이 악단 이름이 훌리오 데카로 이수 섹스테토 티피코예요. 탱고 연주 그룹에 이 티피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스트라 티피카도 있고.
1: 네네. 네, 이 티피코 티피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 전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섹스테토 티피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전형적인 그런 육중주의 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항상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그 섹스테토 그 육중주들은 이런 편성을 따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올린 두 대, 반도네온 두 대, 피아노 하나, 콘트라베이스 하나 이런 식이고 오르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전형적인 또 탱고의 그 구성이 있군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에는 탱고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그 탱고 리듬이 아닐까 싶은데요. 탱고 리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탱고의 리듬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밀롱가라고 하는 그 4분의 2 박자의 대체로 경쾌한 스타일의 느낌의 그런 춤곡이 있고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외도 들려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왈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에는 4분의 3 박자의 왈츠로 알고 계시는 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표현하면 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곡들도 그 왈츠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보통 이 탱고 스타일로 조금 리듬을 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탱고, 장르 그대로의 이름을 가진 탱고인데요. 이게 4분의 4 박자의 그런 춤곡이라고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밀롱가, 발스, 그리고 탱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탱고, 탱고라는 말은 전체적인 탱고 음악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런 거네요. 그럼.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밀롱가는 탱고를 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춤을 추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면서요?
1: 네. 그 밀롱가라고 하는 것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리듬의 밀롱가 그리고 그 춤을 추는 장소로서의 밀롱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밀롱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한 그 탱고 음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무대에 올리기 위한 안무를 위한 또 탱고 음악은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우선 세 가지 리듬 중에 하나 탱고 리듬으로서의 밀롱가를 좀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2: 이 좋은 자리를 빌려서 딱 두 곡의 밀롱가를 들려드릴 수 있다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조금 저도 좀 생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그렐라가 카를로스 가르시아라는 피아니스트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곡인데요. 데 부엘타 이 메디아라는 곡과 그리고 마리아노 모레스라는 진짜 아주 멋진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밀롱가 뜨리스테 제가 이렇게 두 곡을 찍었는데 탱고 밀롱가는 이런 거다라고 딱 들려드릴 만한 곡은 아니에요.
1: 아닙니다.
2: 왜냐면 독특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편곡과 이 정말 멋진 개성 넘치는 편곡과 연주를 들려드리고자 이 좀 덜 알려진 밀롱가 두 곡을 선택했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네 부엘타 인메디아. 아, 이 제목은 좀 생소한데요. 네.
1: 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이다이 부엘타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비행기 표에 보면 네, 왕복으로 할 때 이다이 부엘타라고 하는데요. 그 한 바퀴를 돌고 메디아가 반바퀴가 추가됐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사람을 약간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그 공격을 할 때 그 1절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2절까지 갔을 때 약간 지금 2절까지 갔을 때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바로 그 네. 네 부엘타 이메디아라는 곡, 이 곡은 막시모 바르비에리가 작곡한 곡이고요. 이 곡은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그렐라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그리고 밀롱가 트리스트,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드리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은 마리아노 모레스, 아르헨티나의 탱고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0: 탱고의 세 가지 리듬을 말씀드렸는데요. 밀롱가, 발스, 그리고 탱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밀롱가 리듬의 곡을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네 부엘타 인메디아라는 곡은 로베르토 그렐라의 기타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이끄는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 밀롱가 트리스테, 슬픈 밀롱가. 이 곡은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자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마리아노 모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리듬, 세 가지 리듬 가운데 두 번째 발스가 되겠네요.
1: 네. 이번 곡은 이것도 제 사심,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사심을 많이 첫날에 넣었고요.
0: 네.
1: 이제는 우고 디아스 하모니카 연주자의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0: 아, 네.
1: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작곡가, 탱고의 작곡가 카를로스 가르델의 3박자 곡인데요.
0: 네.
1: 아모레스테 에스투디안테에서 학창 시절의 사랑 약간 이런 뜻인데요.
0: 네네.
1: 저의 사심은 가르델에 대한 사심보다 이 하모니카 연주자도 이제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바로 이 곡에서 피아노를 치시는 그 호세 꼴란젤로라는 피아니스트가
0: 네네.
1: 계세요. 저는 이게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일단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럼 이 피아니스트 이름도 적어 넣드려야 되겠네요.
1: 네, 호세 꼴란젤로.
0: 네, 그러면 탱고의 세 가지 리듬 가운데 발스, 그러니까 왈츠에 해당하는 발스 리듬의 탱고

0: 탱고의 리듬 가운데 발스 리듬의 곡 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이 쓴 곡이에요. Amores de Estudiante, 학창 시절의 사랑이라는. 이 곡 역시 카를로스 가르델이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요. 이 곡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피아니스트 호세 콜란젤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리듬을 들어볼까요? 탱고 리듬이 되겠네요.
1: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탱고 리듬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 프란시스코 까나로라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탱고 작곡가가 있는데요.
0: 네.
1: 그분이 1925년에 이제 파리로 그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연주 여행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그 파리에 있는 어떤 한 그 뮤직홀에서 댄스홀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이 작곡가가 까나로 앤 파리스, 직역을 하면 파리에 있는 까나로라는 네네. 제목을 가진 이 곡을 작곡하게 되고 이 곡이 히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악단들이 이 곡을 편곡해서 연주하는 그 탱고계의 또 하나의 클래시컬한 히트송인데요.
0: 네.
1: 그 곡을 이번에 그 킨테토 레알이라고 하는 또 전설적인 오중주의 연주, 편곡된 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한 곡 더 전해주실 거죠?
1: 아, 네. 네, 또 한 곡은 이제 떼마 오또냐리라고 하는 그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그 탱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중에 이제 다른 날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그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하신 곡인데 이 곡을 그 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속해 있는 오르케스타 프란치니 폰티엘. 여기는 이제 그 반도네온 선생님도 이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요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고 그 프란치니의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길고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티피컬한 그런 바이올린 솔로이기 때문에 한번

0: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두 곡은 탱고의 세 가지 리듬 가운데 세 번째 땅고 리듬의 곡 두 곡입니다. 먼저 까나로 앤 파리스, 파리의 까나로라는 곡. 이 곡은 킨테토 레알의 연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테마 오토니알이라는 곡. 가을의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곡은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이 폰티에 이렇게 두 곡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0: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탱고의 리듬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땅고 리듬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까나로 앤
1: 파리스.
0: 파리의 까나로라는 곡. 이 곡은 킨테토 레알의 연주였고요. 오라시오 살간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탱고 5중주단.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테마 오토니알. 가을의 테마. 이 곡은 오르케스트라 프란치니 이 폰티에르의 연주였습니다.
1: 네, 그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들으신 요 킨테토 레알의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엔리케 마리오 프란치니가 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 정말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연주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0: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들어간 두 곡이었습니다. 232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땅고 특집 대박입니다. 고상지님 대박이고요. 김아람님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고상지 씨는 한 2년, 3년 전쯤 네. 우리 라이브 한번 했었잖아요. 네, 요 스튜디오
2: 메리탱고 마스.
0: 네. 메리탱고 네. 마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한국에 몇 안 분 계시잖아요. 반도네오니스트.
2: 그래도 이젠 굉장히 많지만 많이. 그래도 바이올리니스트만큼 많진 않죠.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옆에 계신 김아람 씨. 탱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1: 네, 뭐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도 연주하고 있지만 탱고가 너무 좋아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또 한 10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올 정도로 탱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탱고 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0: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씨, 한때 꿈꿨던 남미 남아메리카로의 동경이 다시 올라오네요라고 하셨고. 조창현 씨는 3박자 발스 좋은데요. 발스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니잠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세움에서 많은 걸 새로 배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이렇게 탱고의 세 가지 리듬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전해 주실까요?

0: 아, 네. 아까 전에 그 밀롱가라는 장소와 그 밀롱가에서 춤을 출때그 사용하는 탱고 음악 잠깐
1: 네.
0: 설명드렸는데요. 그 밀롱가에서 나올 법한 탱고 음악은 정말 악단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세계가 또 엄청 방대한데
1: 네.
0: 오늘은 이렇게 사심을 자꾸 넣다 보니까 감상을 위한 탱고를 조금 많이 소개해드리다 보니
1: 네.
0: 한 곡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1: 아.
0: 그런 밀롱가에서 출수 있는 굉장히 댄서블한 그런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음악을 준비했고요.
1: 네.
0: 그 호안 다리엔소

0: 들으시면 굉장히 그 비트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목이 Derecho Viejo.
0: 네.
1: 어떤 의미죠?
0: 아, Derecho Viejo라는 것은 약간 그 수거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네. 약간 이렇게 그 곁가지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주저없이
1: 직진으로
0: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Derecho Viejo라는 곡, 이곡 후안 다리엔소 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Derecho Viejo라는 곡이었어요. 설명을 주저 없이 직진으로 뭐 이런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곡 후안 다리엔소 이스 오케스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밀롱가와 쇼에서 선호하는 탱고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쇼에 적합한 탱고는 또 어떤 편곡을 갖춘 곡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뭔가 더 드라마틱할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1: 정확하십니다. 아무래도 그 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탱고 춤을 보여주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조금 그 환호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안무에 많이 넣어서 아크로바틱한 요소도 좀 섞고 사람을 위로 막 들어 올린다든지 던진다든지 돌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굉장히 그 한 곡 안에 굉장히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안무가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 자체도 어떤 계속해서 그 비트가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줄 때는 주고 그 놓을 때는 놓고 이런 좀 그리고 곡 안에도 좀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제가 그 경험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곡들 자체는 이런

0: 전통 탱고에서 온 곡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편곡 같은 것에서도 조금 더 드러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쇼에 적합한 탱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다음에 준비한 곡이 오스발드 뿌글리에세라는 또 굉장히 탱고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또 피아니스트인데요.
1: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2: 네, 네. 이 뿌글리에세가 편곡한 아 에바리스토 까리에고. 그러니까 편곡한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뿌글리에세 악단의 아 에바리스토 까리에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사실 원곡이 이제 로비라라는 이제 반도네온 연주자가 진짜 그 사실 우리가 피아졸라 하면 누에보 땅고의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창시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졸라 말고도 그런 조금 다른 느낌의 탱고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중요한 분 중 한 명이 에두아르도 로비라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바로 이 아 에바리스토 까리에고의 원곡자인데 뿌글리에세의 버전이 엄청 유명하긴 하지만 로비라는 뿌글리에세를 거의 두 배속 느리게 아주 느리게 된 건데 일렉 악기들을 막 써서
0: 맞습니다. 그 로비라라고 하는 그 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고 그 악기 자체도 그런 일렉트로닉한 그런 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그런 버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가 그냥 알려진 것보다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클래식의 유명한 뭐

0: 그것처럼 이 곡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 줄 몰랐는데 레이첸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앙콜로 이 곡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이 이 곡을 아시는 거예요. 연주하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쇼에 굉장히 유명한 버전으로 이제 부글레스의 버전으로 이제 그 레이첸의 에바리스토 카리에고를 아시는 분은 탹고 쇼에는 이렇게 연주된다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1: 제목이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사람 이름이잖아요.
2: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그 민중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탱고에 보면은 이렇게 뭐 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작곡가, 뭐 작사가 어떤 사람이 타계하였을 때 이렇게 헌정된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 에바리스토 카리에고라는 시인에게 바치는 곡이 된 거죠.
2: 맞습니다.
1: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오스발도 푸글리에스의 연주입니다.

0: 오스발도 푸글리에세가 연주한 아 에바리스토 카리에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도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아, 또 그 푸글리에세라는 거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2: 네. 아, 네.
0: 이 연주자.
2: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 푸글리에세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이 약간 현자처럼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 그런 좀 그런 현자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가져온다고 사진을 막 지갑에 넣고 다니고
0: 아, 그 정도
2: 그런 일들이 좀 예, 네. 있습니다. 약간 국민 작곡가 느낌으로.
0: 아, 네, 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탱고 탄구 생활 첫날이었는데 내일 두 번째 날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간단하게 미리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탱고의 클래식 작곡가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나중시대인 탱고의 작곡가 후벌주자 편입니다.
2: 아, 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던 그 헌정된 곡들, 탱고 작곡가들과 그거를 약간 샘플링처럼 사용해서 또 만든 헌정곡들이나 그들의 우정에 얽힌 이야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곡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내일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고상지 씨, 김아람 씨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도 두 번째 시간 즐겁게 펼쳐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플랫 장조 작품번호 19 마리스 얀손스가 주연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번은 대곡입니다. 좀처럼 듣기 힘들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조 오이겐 요쿠미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라 드레스덴의 1978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우수. 이 다니엘 벤 피에르는 바로크 시대 이전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버즈널리스트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또 색다른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스파르 루루의 건반악기 소나타, 건반악기 모음곡이죠. 디단토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언 명음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입니다. 브루크너 하면 뭐 4번, 그리고 9번, 7번 주로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다 좋습니다. 소홀히 되고 있는 교향곡들에서 느끼는 감동이 올 때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쇼, 오이겐 요코미 주의하는 슈타츠카펠라 드레스덴의 1978년 레코딩입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은 현대물에 잘 어울리고요. 브루크너 같은 경우에는 SF나 사극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화 음악가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조 오이겐 요코미즈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긴 곡 나갈 때 진행자는 뭐 하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간단합니다. 리얼타임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듣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한 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좀처럼 무대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5번, 3번만이 자주 연주되고 있죠. 하지만 또 베토벤 디스코그래피에서 작품 목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1번이 2번이고 2번이 1번이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 감상하실 2번이 베토벤의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 됩니다. 대협주곡이 아니라 단순히 협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확실히 이 곡은 규모나 관현악 편성 면에서 협주곡 1번보다 작습니다. 관현악은 팀파니와 클라리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금관악기로는 음색이 부드러운 호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장대하고 화려하면서도 또 색채적이라기보다는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또 협주곡 1번 C장조보다 훨씬 모차르트적인 그런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토벤 특유의 투쟁적인 면이나 대조적인 성격, 또 격렬함, 전개 기술은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1악장 첫머리와 같은 부분은 모차르트적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베토벤적이죠. 발전부의 교향곡적인 전개 그리고 긴장도 베토벤만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편지에서 이 곡은 내 작품 가운데 가장 좋은 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1번과 비교해보면 이 말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루돌프 부크빈더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실황 레코딩이었는데요. 박수리를 아주 절묘하게 커트했습니다. 루드비크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9, 루돌프 부크빈더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주재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2019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베토벤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은 모차르트의 곡으로 갑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판타지아 C단조 QL475, 릴리 크라우스의 피아노 연주 1967년 레코딩입니다.

한없이 영롱합니다. 모차르트의 명인이죠. 릴리 크라우스의 피아노 연주 1967년 레코딩으로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판타지자 3단추 KL47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인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금방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슴마저 놓칠 수 있겠죠. 원래 목표로 했던 사슴부터 사냥하고 나서 토끼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요.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차승민이 작곡한 첫 오르다. 차승민의 대금과 오연경의 가야금과 노래입니다.

첫 오르다. 차승민이 작곡하고 대금으로 연주한 곡, 오연경의 가금 연주와 노래가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싶은 하루. 그럴수록 가장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빠르게 달려가는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 하나쯤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인거가 별처럼 흩어진 두 줄기 냇가, 해 뜰려 깊은 산골에 밥 짓는 연기. 오늘날 안위를 어느 곳에서 알아보는가 하면 앞숲의 연기가 얼마나 끼었는지 우선 본다오.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송궁팔경을 노래하다 가운데 해춘 조연이었습니다. 소나무 정자에서 바라본 바닷가 마을의 아침 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냇가 주변으로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해가 뜰 무렵이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만약에 세상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알고 싶다면 이 연기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때에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진 한입 여명춘, 정재국의 피리연주입니다.

자진하님, 여명춘, 정재국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계속해서 남창가곡 개면주 편거 반 넘어 김경배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남창가구 개면줄 편거 반 넘어 김경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사성구가 작사한 곡 돈타령,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기타와 여러분의 현주입니다.

천지개벽 유사 이래 동서고금 인간만사를 주물럭 주물럭 좌지우지하던 요물이 하나 있었으되 이놈한테 잘못 걸려 멸망, 패망, 절망, 폭망한 바구니 좌절, 기절, 요절, 변절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모두 요놈의 세 가지 절대신공 때문이었다. 인간의 장자를 굴비 역듯 빼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사 여탈신공.

좌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안고 싶어 우르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봄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양이면 나도 좀 맞자고 애걸복걸 안달라니 그게 바로 봄벼락이며 요놈이 주는 것은 독약이라도 그저 날름날름 받아쳐 먹으니 그 독이 바로 돈독이요. 요놈을 모셔두고 흰 놈은 검게 빨고 검은 놈은 희게 빠니 그게 바로 돈세탁이라. 돈방석, 돈벼락, 돈독, 돈세탁에 못 이겨.

토나 토나 아나 토나 세상 천지 돌고 돌지라도 높은 대로만 돌지 말고

밥알 국밥에 모락모락 힘으로 피어오르고 그늘진 시장으로 흐르고 길가 채소 파는 노파에 온 손 위로 흐르고 공사판 인부의 한 모금 담배 연기로도 흐르고 실직한 가장의

병든 아가의 해맑은 꿈속으로도 흐르고 시름 많은

우리 민요에 감내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지방에서 전하는 소리인데요. 다른 제목으로 달구지 모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아이고 대고 성환하시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 손 보듬고 한양에 갈까. 성화가 났다는 건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모양을 뜻합니다. 임은 멀리 한양에서 왔는데요.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임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한양으로 따라갈까, 임이 자신을 내려갈까 여러 걱정에 잠겼습니다. 서두소리 감내기엔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오시는 임을 멋오게 하고 머슴 손 보듬고, 임 대신 머슴 손을 잡는다는 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세월이 가는 것 바람결 같고, 유정 임 오시는 길 낙화만 지나. 유정은 정이 있단 말입니다. 정든 임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은 하염없이 늦어지고, 바람처럼 빠른 세월 따라 길에는 또 꽃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서두소리 감내기를 박기종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0: 이냐.
1: 서도 소리 감내기 박기종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다 위 별 월천의 연주입니다.

하늘에 퍼뜨리다는 뜻으로 전통음악과 그 기반의 뿌리를 둔 한국음악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룹 월천의 연주로 바다 위 별 감상하셨습니다. 사실 일, 사랑, 우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엔 이것이 있을 건데요.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전상진이 작곡한 투유, 구슬기의 소금과 이진용의 첼로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화요일 오늘 아침은 디트리 북스테후드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프렐류디움 C장조 북스테후드 작품 번호 136번인데요. 오르가니스트 아비드 가스트가 북스테후드가 활동했던 독일 리베게의 성 야코비 교회의 옛 오르간으로 연주합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디트리 북세후대의 프렐류디움 C장조 북세후대 작품 번호 136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아비드 가스트가 북세후대가 활동했던 독일 뤼베크의 성 야코비 교회의 옛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391번 알레그로 노 몰토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이어와 리 인코니티가 함께 연주합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리용번호 39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이어와 레인 코니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플루사중주 G장조 쾌일번호 285A입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템포 디미뉴에토고요. 바르톨트 카이컨의 트라베루소 플룻 연주, 지기스파르트 카이컨의 바이올린, 루시 반델의 비올라, 빌란트 카이콘의 첼로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스네타 G장조 쾌일번호 285A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바르톨트 카이컨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지기스팔트 카이컨의 바이올린, 루시 반델의 비올라, 빌란트 카이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2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헨델의 대관식 앤썸 중에서 제사장 사독 준비했습니다. 조 델리언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협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대관식 앤썸 중에서 제사장 사도, 존 엘리어 가디너가 제외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칼펠리 엠마누엘 바흐의 2대 합시코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티나 D장조, 부트캠 번호 109, 전악장입니다. 프레스토로 시작해서 아리오소, 아인베니힐레 파프터, 조금 더 생기있게 프레스토,

요소, 템포 디 미뉴에토, 알레그로, 템포 디 미뉴에토까지 전악장이고요. 유스반 이머젤과 에릭 린 켈리의 합시코드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콜레기움 아우레움입니다.

칼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두 대의 합시코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티나 D장조, 부트킨 번호 109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요스반 이머젤과 에릭 린 켈리가 합시코드를 연주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콜레기움 아우레움이었습니다. 오늘 새클 마지막 곡은 헨리 퍼셀의 성악곡입니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노래, 함께하는 단체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입니다.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헨리 퍼즐의 성악곡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소프라노 엠마 커커비의 노래였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나무에 대한 고마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길을 지날 땐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이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릴 땐 넓적한 잎을 가진 나무 밑에서 잠시 빗방울을 피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땐 나뭇잎 뒷면이 반짝이는 장관을 보여주고 잎들이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이번 여름 분명히 길고 무덥고 고되겠죠? 그럴수록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잎은 더 우거지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한 그루의 나무 같아서 저절로 자라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종종 폐허가 된 마음 위에도 푸르게 우거진다.

0: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환상 시큰곡 작품으로 6번이었습니다. 세타 타니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호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사랑이란 한 그루의 나무 같아서 저절로 자라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종종 폐허가 된 마음 위에도 푸르게 우거진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 중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언젠가 여름이 끝나도 나무 같은 사랑의 계절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선 쇼스타코비치 축전서곡,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간주곡,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환상곡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환상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아, 오늘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만 하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목한 퀴즈가 있습니다. 3분 100과 뒤에 화목한 퀴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에 월드컵입니다. 피치 위에선 진짜 월드컵, 오선지 위에서의 월드컵도 진짜 재미있을 겁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볼 텐데요. 날씨 알아보고 나서 바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롤 시바노프스키의 폴란드 민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준비했는데 크리스티안 시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을 텐데 이 곡의 연주 시간이 22분 정도 됩니다. 좀 길어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내륙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이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고 남부 내륙에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카롤 시바노프스키의 폴란드 민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10번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36 쓰는 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채용 필기 시험 발표가 있다고 사연을 보냈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오늘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2036 쓰는 분. 제가 그때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생각나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면접이세요? 아유, 오늘도 그러면 또 보내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 알려주세요. 2036 쓰는 분이었습니다.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면접 꿀팁이. 심호흡하는 거, 가슴 쭉 좀 펴는 거, 미간, 예, 미간 사이, 눈썹 사이를 좀 이렇게 크게 벌려보는 것. 그러면은 조금 표정이 환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면접 꿀팁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보여주고 오세요. 1888 쓰는 분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5월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럼에도 잘 버티고 이겨낸 저에게 토닥토닥 응원을 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88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애쓰셨어요, 5월. 6월은 5월보다

888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씨가 멀리서 듣고 계세요.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유나, 손주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있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김현숙 씨였습니다. 아유,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한밤일 텐데 듣고 계시네요. 그 먼 곳에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더 행복한 스페인에서의 여행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서 방송되는 것도. 더 행복하십시오. 김현숙 씨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에 월드컵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각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조는 조별리그 C조입니다. 이 C조는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 스코틀랜드가 겨룹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포함된 C조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하는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모두 승리한 전승을 기록한 다크호스 모로코, 그리고 극심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기적을 만든 아이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에 경기를 치르는 브라질과 스코틀랜드, 오늘은 양국 성악가와 바이올리니스트의 가상 대결로 만납니다. 1989년생 브라질 출신의 남성 소프라노 브루노 드사는 여성과 같은 음역대를 노래하는 소프라니스트입니다. 풍부한 음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아찔한 노래를 선보이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두 살 많은 1987년 스코틀랜드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베네데티는 16살에 BBC 젊은 음악가 무대로 데뷔한 뒤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C조 브라질 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대 브라질. 각 팀을 대표하는 음악가들로 미리 만나보시죠. 먼저 브라질의 소프라니스트 브루노 드사의 음성과 야루스와프 티에리 지휘하는 브루츠와프 바라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모테트, 경비하라, 기뻐하라, 엑슐타테, 유빌라테, 퀘일번호 165번을 들을 거고요. 니콜라 베네데티,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로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치거이노바이젠 작품으로 20번을,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듣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스코틀랜드의 6월 25일 경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파블로 데 사라사테 치거이너바이젠 작품으로 20번이었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과 마슬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스코틀랜드 대표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테트 경배하라 기뻐하라 쾌엘번호 165번 중에서 엑슐라테 주빌라테 경배하라 기뻐하라였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브루노드사 소프라니스트의 음성이었고요. 야로스와프 티에리 지휘하는 브로츠와프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 C조 브라질과 스코틀랜드. 브라질과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가 운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스코틀랜드는 브라질을 모두 같은 조에서 만났습니다.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월드컵에 나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갔다 하면 브라질과 같은 조가 된 거죠. 이번 대회 포함해서 다섯 번 모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입장에선 이번 대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조별리그에서 1패를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했죠. 브라질 세계 최강 팀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기회는 옵니다. 상대적으로 약팀에게도 한 경기에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 정도 그 천재 1루의 기회를 스코틀랜드 과연 살려나갈지 6월 25일 스코틀랜드 대 브라질 경기도 많이 재미있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제시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서 6월 뱃노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서 6월 뱃노래 이 연주자의 음악으로 들려달라고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입니다.

차이콥스키 사악의 작품으로 37, 비 중에서 6월 밴 노래. 오늘은 임윤찬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변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509하나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차이콥스키의 사악의 6월 밴 노래를 들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한 그루의 나무 같아서 저절로 자라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종종 폐허가 된 마음 위에도 푸르게 우거진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 작품은 96번이었습니다.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백세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19번째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백세원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백세원 씨. 8569 쓰는 분입니다. 목포에 밥 휴가 왔습니다. 밥 휴가요? 봄, 가을 일주일씩 휴가를 옵니다. 40년 가까이 밥을 하다 보면 지치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게 숨구멍이 되는 여행, 밥 휴가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섬 여행은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일정 없이 쉽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 많이 드시고 오세요. 목포에서 8569 쓰는 분. 고단하셨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밥하시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것도 참 좋죠. 1706 쓰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여행 떠나는 아내를 지하철 역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평소에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 한 잔까지 완벽하게 마셨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아침인데 이상하게 집이 허전합니다. 아내는 잔소리까지 포함한 세트 상품인 것 같습니다. 1706 쓰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네요. 서울대학교 교수신데 그분이 쓴 그 달력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세상을 바꾸는 게 어디 혁명뿐이냐, 잔소리도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706 쓰는 분. 하루에 한 10번씩 통화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주에 가 있는 부인과.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109 쓰는 분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간 조리원의 수유실에서 처음 듣게 된 KBS 클래식 FM.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초보 엄마한테 KBS 클래식 FM은 친구이자 안식처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7살이 됐고 둘째도 생겼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갔고 수유하는 그때의 공기와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첫째와 같이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러세요? 구하나 공구 쓰는 분. KBS 클래식 FM도 구하나 공구 쓰는 분 덕분에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나 공구 쓰는 분, 1706 쓰는 분, 목포에 밥 휴가 가신 8569 쓰는 분, 요 세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렸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출발의 팬과 함께가 준비한 공연 선물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르 콩스르 공연입니다.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 초대하겠습니다. 프랑스 바르크 앙상블 르 콩스르가 첫 내한 무대를 여는데 이 공연에선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번과 12번 폴리아, 스카를라티의 전주곡 비롯해서 퍼셀, 마테이스, 라모 같은 바르크 시대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르콩스리의 연주로 한 곡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리옹 번호 256번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르콩스리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리옹모노 256번 중에서 사막장 프레스토 레콩스루 연주였습니다. 아, 김영민 교수님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 혁명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잔소리도 세상을 바꾼다. 고맙습니다. 이상미 씨 알려주셔서. 7928 쓰는 분입니다. 36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침마다 담임 선생님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교탁에 올려놓고 클래식을 들려줬습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사계, 솔베그의 노래, 지고이너르 바이젠. 그때는 그 시간 눈 감고 있는 게 괴로웠는데 40대 후반이 돼가고 있는 지금 출발의 팬과 함께 팬이 됐습니다. 클래식 1호는 잘 모르지만 늘 끼고 살면서 힘든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7928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타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음악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듣는데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7928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7893 쓰는 분입니다. 신랑은 대전에서 저와 딸은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주말 부부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신랑이 빵으로 바뀌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우리 신랑 단순하면서도 귀엽죠. 7893 쓰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총과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귀여움일 수도 있죠. 귀여운 남편과 사시는 우리 7893 쓰는 분께 우유식빵 기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가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귀여움에.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다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선 환상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악상 전개에 의해 작곡된 낭만적인 악곡. 같은 말로 판타지, 판타지아가 있다. 이름처럼 환상곡은 자유롭고 환상적인 음악입니다. 왠지 쇼팽, 슈만, 슈베르트가 활동했던 19세기 낭만시대에 어울릴 법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곡이 음악사에 등장한 때는 그보다 한참 전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리우트처럼 줄을 뜯어 연주하는 현악기 작품에서 시작돼 점차 오르간과 챔발로 같은 건반악기를 위한 환상곡이 쓰였습니다. 바로크 시대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오르간 환상곡을 작곡했습니다. 꽤 길고 많은 기교를 요구하는 근사한 독주곡이었죠. 또 종종 복잡하고 대위적인 후가와 짝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바흐의 차남인 칼 필립 에마뉘엘 바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을 여럿 남겼습니다. 조성이 자주 바뀌고 변덕스런 감정을 담고 있는 자유분방하고 환상적인 판타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바흐와 절친했던 게오르그 텔레만은 누구보다 많은 환상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악기 한 대로만 연주하는 무반주 환상곡이 많았는데 독주 플루트를 위한 12개의 환상곡,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환상곡을 비롯해서 2015년엔 사라졌던 독주 비올라 다간바를 위한 12개의 환상곡 악보가 재발견돼서 무반주 악기를 위한 판타지의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청취자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백과 이번 주는 환상곡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환상곡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바흐와 아들 바흐 그리고 아버지 바흐의 절친이었던 텔레만까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은 많은 환상곡을 썼습니다.

이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악상 전개에 의해 작곡된 낭만적인 악곡, 같은 말로 판타지, 판타지아가 있다. 이것, 일할 때 일정한 절차나 양식 또는 한 무리의 사물을 특징짓는 데에 공통적으로 갖춘 모양을 뜻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환상곡은 무엇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작품을 뜻할까요? 복이 있습니다. 1번 헌법, 헌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번 출근, 출근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3번 육아, 육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4번 형식,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보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헌법, 2번 출근, 3번 육아, 4번 형식.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유식빵... 우유식빵을 동생이 따뜻하게 데워놓고 형을 부르는 소리, 형을 기다리며 부르는 소리. 형, 식어, 빨리 와. 텔레만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환상곡 중에서 1번 B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으로 40회 14 듣겠습니다. 파비오 비온디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게르구 필립 텔레만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환상곡 중에서 1번 B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40-14였습니다. 파비오 비온디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 화목한 퀴즈 정답은 4번 형식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 게시판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73 쓰는 분입니다. 섬에 살고 싶어요. 아, 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섬에 살고 싶은가 본데. 아, 섬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뜨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여행을 하지 못해 아쉬웠겠지만 섬에 사는 우리들은 주말을 맞이한 듯 많은 가게들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카페 가서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9373 쓰는 분이었습니다. 주말 같은 화요일이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섬이겠군요. 오늘 남쪽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비바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9373 쓰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책 읽으세요? 오늘 다 읽어버리십시오. 유튜브 댓글로 30년 넘도록 출근길에 조각조각 담아들어온 KBS 클래식 FM 이제 비오는 날 커피향과 함께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삶의 향기를 높여주어서 고맙습니다.

늘 곁에 있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KSU999998 쓰는 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이 표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 거 있잖아요. 뭐 출근 시간에 잠깐 듣는 거. 저는 잠깐 정도밖에 단어를 몰랐었는데 조각조각 담아 들어왔다. 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으로 들으시니까 좀 더 나은가요? 더 낫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댓글 KSU99998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줄 신청곡 주인공은 휴대전화번호 2619 쓰는 분입니다. 20년 공직생활 마치고 이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으로 27의 2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이고르 레빗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서 간주곡 예우디 메뉴인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간주곡 두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피에트로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간주곡이었고요. 앞서서 한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서 간주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에오디 메뉴인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6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트입니다. 이 곡을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6월 2일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아, 내일 지방선거일 저희 출발 FM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결정에 필요한 그리고 확신에 필요한 음악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건초가 무르익어 묘한 향기를 풍긴다. 가서 즐거워하고 거기에 어울려라.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해만큼 아름다운 해는 없을 것이니. 독일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6월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할 겁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을수록 아쉬움과 후회가 커지겠죠? 그러니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 계절을 최선을 다해 즐거워하고 마음을 다해 어울리고